0: 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 같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1: 민족의 멜로디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 민족의 멜로디 첫 곡으로 노랑물, 분홍물을 보내드립니다.

0: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선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1: 다음 들으실 노래는 웃는 얼굴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 프로 편성과 진행에 함강을 했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새로운 강화학습 로봇 제어 기술을 적용한 인간형 로봇이 인간 골키퍼의 움직임을 보고 공의 위치를 추적하면서 걷는 방향과 자세, 슛 동작을 즉각 조절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골을 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청와대학과 IT기업 바이트댄스 연구팀은 시각 정보를 바탕으로 주변 상황에 즉각 반응해 축구 기술을 수행하는 인간형 로봇 제어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간형 로봇이 축구를 하려면 빠른 물체를 추적하고 움직임을 예측하는 기술과 정확한 슛을 위한 자세 조절 등 여러 능력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기존 제어 시스템은 대부분 인식과 제어 과정을 별도로 처리해 실제 환경에서 변화하는 신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시각 정보와 움직임 제어를 결합해 함께 학습하는 강화학습 기반 제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강화학습은 로봇이 다양한 행동을 직접 시도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더 나은 동작을 찾아가도록 학습시키는 방식입니다. 연구팀은 가상시각 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불완전한 시각 정보로도 안정적으로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연구팀은 움직임 모식을 조정하기 위한 추가 정보도 입력했습니다. 개발된 시스템이 적용된 로봇 축구팀은 지난해 열린 로봇컵 2025 성인 크기 인간형 로봇 리그와 2025 세계 인간형 로봇 게임에서 우승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축구라는 특정 분야를 넘어 인식과 행동을 통합적으로 학습해 실제 환경에서 인간형 로봇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엄격관리를 기조로 삼아 기풍과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고대 마을의 살아있는 화서 산서성 진성시 량호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투르판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 24 대회는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4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에서는 엄격관리를 기조로 삼아 기풍과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습금평 총서기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시종 엄격관리를 기조로 삼아 기풍과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당과 인민 대중의 효련적 연계를 요지하고 당과 국가의 장관 안정을 담보하는 자원에서 당의 기풍 건설과 규를 건설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대해서 내린 전략적인 부치입니다. 첫째, 엄격관리는 우리 당의 선명한 기반이고 독특한 우세이며 신시대 당 건설의 중요한 경험이므로 반드시 확고부동하게 장기적으로 견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은 혁명리상과 강철 같은 규율로 조직된 막소주의 정당으로서 엄격관리는 당의 타고난 내적 특징이자 영광스러운 전통이고 독특한 우세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항은 전례없는 용기와 정력으로 전면적인 종급치당을 추진하고 오만 기준과 오만 조치를 당 건설의 제반 분야와 각 방면에 구체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관철시켰습니다. 또한 엄격한 감도, 엄숙한 규를 집행과 정밀화 문책으로 각급 당 조직과 당원 간부들을 힘있게 인도하고 단속해 당을 관리하고 다스림에 있어서 느슨하고 해이하고 무기력한 상황이 근본적으로 호전되도록 추진함으로써 당의 자기 정화, 자기 완성, 자기 혁신, 자기 향상 능력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종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제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진행해서는 하는 막중한 역사적 과업이기에 당을 시종 일관 꾸준히 오막에 관리하고 다스려야만이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고 우리 당이 시종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강력한 용도적 핵심이 되도록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엄격하게 관리해야만이 기풍과 기강을 효과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엄격화를 첫 자리에 놓고 그 요구를 일관되게 관찰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당주항은 조항의 파란 규정을 제정하고 실행하는 것을 돌파구로 삼고 지속적으로 기풍과 기강을 바로잡고 못박기 정신으로 사풍을 바로잡으며 특권 사상과 특권 현상을 반대함으로써 장기간 막지 못했던 일부 나쁜 풍조를 막아내고 단인간 퇴치하지 못했던 일부 고질병을 퇴치해 기풍이 바른 당내 정치 생태를 부단히 형성하고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기풍 문제든 규율 문제든 모두 완고성과 반복성을 띠고 있으므로 확고히 틀어지고 꾸준히 힘을 기울여 정비해야만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엄격관리라는 기조를 확고부동하게 견제하고 조항의 파랑규정 정신을 꾸준히 관찰하며 사폭 문제를 지속적으로 바로잡고 문제들이 되살아나거나 형태를 바꾸어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문제를 다스림에 있어서 염전정서가 나타나는 등 현상을 단호히 방지해야 합니다. 기풍 건설의 지역별, 업종별, 단계별 특징을 파악하고 보편적으로 발생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심층적인 정비를 진행해 기풍 건설의 상시화와 효과 장기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당의 규율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당내 법규 제도 체계를 보완하며 지도 간부, 특히는 고위급 간부들이 자신에 대한 요구를 엄격히 하고 맡은 바 책임을 엄격히 리행하며 관할 분야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독촉하고 규를 건설의 정치성, 시대성, 목적성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셋째, 엄격관리는 광범한 당원 간부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므로 반드시 엄격한 관리와 두툼 배려를 결부시키고 격려와 단속을 병행해야 합니다. 엄격한 관리와 두툼 배려는 고도의 일체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서 잘못을 징계하여 후일의 교훈으로 삼게 하고 병을 치료하여 사람을 구하는 우리 당의 일관된 방침을 보여줍니다. 기풍과 기강을 바로 잡는 것은 엄숙하고 엄격한 규율 집행과 법 집행 사업이자 어렵고도 치밀한 사상 정치 사업이기도 합니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감독해 당원 간부들에게 좋은지 하는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제때 일깨워주고 해결해 그들이 착오를 적게 범하거나 범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진정으로 교육하고 구제하고 단합시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규율과 법률, 인정과 법률을 연결시키고 규율 및 법 집행과 정책 및 책략, 사상적 인도를 통일시켜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애초에 해결하고 제때 귀뜸해주며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고 진땀을 흘리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규율과 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당원 간부들이 잘못을 알고 고치며 진심으로 뉘우치도록 해야 합니다. 실사구시를 견제하고 사실 증거, 사상 태도, 규율과 법률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세 가지 구분의 요구를 진행해 모함을 받은 간부들에 대해서는 제때에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해주며 징계를 받은 간부들에 대해서는 추적 답방을 강화함으로써 정치적 효과, 규율적 및 법률적 효과, 사회적 효과의 유기적인 통일을 실현해야 합니다. 넷째, 당성, 당기풍, 당규류를 함께 틀어지는 방침을 견지해서 당원 간부들이 기강과 작풍을 바로잡는 가운데 당성을 강화하고 당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기강과 작풍을 바로잡는 자각성과 확고성을 강화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당성, 당기풍, 당규류는 하나의 유기적인 전일치로서 당성은 근본이고 당기풍은 당성과 당규류의 외적 표현이며 당규류는 당성과 당기풍의 중요한 보장입니다. 기풍을 바로 잡으려면 반드시 먼저 기강을 세워야 한다는 원칙을 견제해야 합니다. 기풍 건설의 새로운 특징과 새로운 성과를 깊이 있게 총하여 사풍을 바로잡을 때 대한 요구를 당규약 및 당규를 관련 조례, 존치, 규칙에 포함시키고 실천적 경험을 제도와 규범으로 승화시키며 집행을 꾸준히 틀어짐으로써 기풍 건설을 위해 당규를 장벽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사풍 문제를 바로잡는 것과 새로운 기풍을 수립하는 것을 병행하고 당의 영광스러운 전통과 훌륭한 기풍을 고행하여 당원 간부들이 자기 계주를 강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성 인식을 향상시키며 자각적으로 인민 대중과 한맘 한뜻으로 함께 일해 나가면서 영원히 효련적 연계를 유지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당성과 당기풍과 당규를 교양을 깊이 있게 전개해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당규약과 당규칙과 당규를 마음에 새기고 권력 범위와 최저선을 알며 탈율적인 요구를 내적 축으로 전환시키고 자각적으로 설전수범하고 모범 역할을 발휘해 당성 기반을 튼튼히 다지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지금까지 엄격 관리를 기조로 삼아 기풍과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공중앙판공청 공무원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사업을 한층 더 강화할 때 관한 의견을 관철 실시하고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적 항목 보호 단위의 동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보호관리 잠정 방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문화관광부는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적 항목 보호 단위 조정 사업을 조직해 전개했습니다. 이번에 389개의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적 종목 보호 단위에 대해 조정을 진행했으며 이외 3개 종목은 적합한 보호 단위가 없어 잠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포된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적 종목 보호 단위 조정 명단 중 조선족 관련 종목으로는 조선족 농악무와 조선족 학춤입니다. 올여름 광동성 심수시의 첨단기술 체험형 관광이 지속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저고도 배송, 지능형 로봇, 첨단 디지털 제품 등 몰입형 과학기술 체험 콘텐츠가 많은 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피서 플러스 첨단기술 체험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중국 관광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도시 관광문화 산업의 차별화된 새로운 매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양한 첨단 기술 체험 콘텐츠는 해외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인기 방문 코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심수의 공원과 상업 지역에서는 미단의 드론 저고도 배송 서비스가 일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약 60개 항공로선이 다양한 도시 생활 공간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누적 즉시 배송 건수는 약 70만 건에 달합니다. 자동 리륙과 착륙, 장애물 회피, 배송 투입 등 지능형 운행 과정은 해외 관광객들에게 미래형 스마트 생활을 직접 체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곳곳에 보급된 무인 자율주행 택시는 외국어 음성 상호작용, 음성 차량 제어, 블루투스 잠금 해제 기능을 지원하며 안정적인 주행 성능과 높은 안전성으로 해외 관광객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할 인기 체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 최초의 로봇 매장 역시 높은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피아노 연주, 춤 공연, 커피 라떼 아트, 뇌파 제어 레이싱 체험 등 다양한 흥미로운 콘텐츠는 여러 국가에서 온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중국 로봇 기술이 실제 생활 현장에 적용되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수의 관광문화 콘텐츠 공급도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며 해외 관광객 수요에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지 여행사들은 공장 견학, 과학기술 단지 체험 학습, 혁신 전시관 관람, 3D 프린팅 체험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 맞춤형 과학기술 관광 코스를 출시해 비즈니스 교류, 학습 교류, 관광 휴양 등 다양한 방문 목적의 관광객들에게 적합한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해외 방문객 대상 첨단 기술 관광객 수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관광 현장에서는 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의 융합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광지는 다국어 AI 해설 서비스와 해외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디지털 휴먼 공연과 무형문화유산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외 관광객들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중국의 매력을 몰입형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청도 해양 문화관광 열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를 온몸으로 즐기는 몰입형 해양 체험이 관광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청도 해상 관광객 수는 155만 3,9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23% 증가했으며 관광 수입은 1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률이 40.38%에 달했습니다. 해상 관광은 이제 단순한 문화 관광 분야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넘어 청도 문화 관광 소비를 견인하는 핵심 성장 엔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 획일적이었던 해안 관광 방식은 완전히 변화하고 있으며 특색 있는 새로운 해양 관광 업종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며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청도는 넓은 해안선과 풍부한 섬, 어업 자원을 기반으로 해양 낚시 산업을 활발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낚시 체험이 가능한 어종은 50여 종에 달하며 년중 내내 다양한 낚시 체험이 가능합니다. 해상 야간 관광 체계도 모습을 갖추며 도시 야간 문화 관광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바닷바람과 조명, 음악이 어우러지는 독특한 체험은 청도 야간 문화 관광의 새로운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도는 지속적으로 해양 플러스 융합 발전을 추진하며 문화 관광 고객층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을 겨냥해 현지에서는 물놀이 플러스 과학 체험을 결합한 통합형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청도 과학기술관 워터파크와 4개의 해양 체험 학습 우수 항로를 기반으로 만, 교량, 습지, 철새 등 자연 인문 경관을 연결해 관광객들이 관광 과정에서 해양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 여름 방학 기간 심양 9.18 역사박물관으로부터 남경대학살 생존자 기념관, 북경로구교협 중국이민 항일전쟁 기념관에 이르기까지 국내 각지의 항일전쟁 주제 기념관들이 관람객 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 청년층, 해외 관광객들이 전시관으로 들어서며 사료와 유적지 그리고 생생한 설명을 통해 항일전쟁을 료해하고 평화의 무게를 깨닫고 있습니다. 심양에서는 9.18 역사박물관의 여름철 관람 열기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7월 이후 입관 인원이 1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름방학 관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박물관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월요일 휴관을 없애고 매일 관람 시간을 연장해 부적 연장 운영 시간이 170시간에 달했습니다. 중국이민 항일전쟁기념관도 관람 성수기를 맞아 동일하게 관람 시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 기념관은 7.7 사변 89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관람범을 맞았으며 동시 하루 평균 약 6천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습니다. 최근 제7회 전국 소수민족 문예공연 참가작인 무극 영가가 북경 천교극장에서 공연됐습니다. 광주 가무극원이 창작하고 공연을 맡은 이번 작품은 경남 지역의 민속무용인 영가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전통 영가춤과 목조, 도자기 장식, 조주 자수, 철사 인형극, 조주 유지 등롱 등 무형문화유산 요소를 현대 무대예술과 결합해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쳐 가정과 나라를 지킨 중화 아들딸들의 마음을 담아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각 지역에서 도시 공원 녹지 봉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주머니 공원, 즉 소규모 공원 2,800여 곳과 도시 녹지 2,450km를 새로 착공하고 도시 공원 녹지 약 7,500헥타르를 개선, 확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공원 녹지의 개방 공유 수준도 꾸준히 높아져 잔디밭 약 24,300헥타르를 순환 개방했습니다. 아울러 각 지역에서는 공원의 봉사 기능을 더욱 확대해 도시 공원 내에
탁구대 등 각종 체육 운동 시설을 15,000여 개 추가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휴식과 운동 등 다양한 수요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2026 중국문학성전 상해 로신 문학주가 개막했습니다. 2026년은 로신 선생 탄신 145주년이자 서거 90주년이 되는 해로 로신 문학상 시상식이 영구적으로 상해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횃불 신생 문학의 길 코스는 로신 공원, 북외탄 강변, 내산서점 등 상해의 주요 로신 문화 유적지를 연결하며 로신이 상해에서 보낸 생활과 창작의 궤적을 그려내며 시민들을 위해 걸으며 감상하고 음미하고 몰입할 수 있는 걷는 로신 문학사를 조성했습니다. 동시에 제3회 우리 주변의 글쓰기 대회 로신 문학주 행사도 발표됐습니다. 2026년 상반기 연변을 찾은 국내 관광객은 연인수로 3,883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4.7% 증가했으며 관광업 수입은 464억 9천만 원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14.92%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연변은 고유의 자원 우세에 융합과 혁신을 더하고 차별화된 브랜드 IP를 구축하는 한편 대외 연결과 개방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새로운 체험 공간 창출, 대표 IP 강화, 문화적인 깊이 정립, 개방형 관광객 류입이라는 다각적 전략을 통해 연변만의 특색 있고 지속 가능한 고품질 문화관광 발전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변은 새 명소를 조성하고 체험 공간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신규 산업을 육성해 방문객이 잠시 들려가는 인증샷 명소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일상의 공간으로 바꾸고 처음 찾는 손님을 다시 찾는 단골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축제는 관광지를 무대로 삼고 문화를 영혼으로 충족시키는 결정체로 다채로운 형식과 높은 참여도를 통해 방문객에게 종합적인 융합체험을 선사합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0: 네모나 중국행, 오늘은 고대 마을에 살아있는 화서, 산서성 진성시의 량호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미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고대 마을의 활화서, 산서성 진성시 량호촌은 삼면에 산이 둘러서고 한면으로 물이 흐르는 자연환경이 아주 좋은 농촌 마을입니다. 량호는 옛거리가 아늑하고 고건물이 즐비하며 문루가 웅장하고 옛 액자가 고풍스러우며 민풍이 순박하고 조각기법이 정교합니다. 특히 창가에 놓은 돌과 문턱에 놓은 돌을 망라해 돌이면 모두 정교한 조각물이어서 감탄을 자아냅니다. 량호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마을입니다. 천여 년 전에 당나라 때 곽씨와 전씨 두 가문이 이곳에 눌러앉아 동네를 형성했다고 해서 원래는 이름이 두 가문이라는 의미로 량호였는데 후에 두 량자를 어질 양자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국내 고대 마을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양호촌이 태양산 속의 명청시기 마을 중 가장 대표적인 고대 마을로 중국 고대 마을의 활화석이라고 평가합니다. 후가와 서가, 동가, 태평가를 망라해 량호의 길에는 모두 모래를 깔아 배수가 원활하게 되면서 고건물의 보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량호에는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시설들인 철공소와 구리가공소, 은쇄공소, 방앗간, 염색집, 기름집 등이 있습니다. 량호에는 지금까지도 금과 은, 쇠와 구리를 가공하는 장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보루식 건물인 반룡채는 공간구도와 건축 양식에서 궁궐과 지방 특색을 한 몸에 모아 내법과 건축 기법을 교묘하게 접목했습니다. 북방의 대범함과 남방의 수려함을 갖춘 반룡채는 산서의 보루식 건물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룡채의 주요 건물로는 전시저택의 의미로 전부라고도 부르는 시랑부입니다. 시랑부는 문턱이 높고 문루의 지붕이 10여 층에 달하는 정문에서부터 웅장함과 높은 급별을 자랑합니다. 문루를 지나면 커다란 조벽이 막아서는데 벽돌로 쌓은 벽에는 기린과 바다, 꽃, 봉황, 장수의 산, 령지버섯을 망라해 장수와 복을 뜻하는 모든 것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좁고 긴 시랑부의 앞뜰은 높고 탁 트인 안채의 뜰과 대조적입니다. 앞뜰을 거쳐 소박한 안채의 문을 지나면 네모진 뜰에 이르게 됩니다. 그 뜰의 맞은편에는 굵은 기둥과 대들보의 화려한 목각물을 자랑하는 웅장한 건물이 솟아있습니다. 안채의 양쪽에는 역시 정교한 창틀 목각물을 자랑하는 별채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건물은 비록 오랜 세월 속에 색발해져 있지만 어젯날의 호화함과 찬란함은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시랑부는 공간의 질서감에 신경을 썼습니다. 남북향의 중심선상에 문과 안채, 내실이 줄지어 있고 특히 안채를 가장 호화롭고 웅장하게 지어 등급 차이가 엄격한 예법을 과시합니다. 안전상 시랑부의 거실과 안채는 직접 연결되지 않고 동쪽의 좁고 긴 복도를 거쳐 애돌아서 안채의 후문을 통해서야 방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양쪽에 키 높은 벽체가 둘러선 복도를 걸으면 깊숙한 뜰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안채의 뒤에는 정원이 있고 정원 주변에는 주인집 여자들이 사용하던 거정길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벽체만 남고 건물은 오간 데 없습니다. 이 정원을 출입하는데도 반드시 동쪽의 복도를 거쳐야 합니다. 문루와 조벽, 홀, 안채, 정원으로 구성된 시랑부는 북방 대가문의 완벽한 저택을 형성하면서 삼엄한 등급 차별의 존비 귀천과 엄격한 보안 조치 속에서도 정원을 통해 즐거운 생활의 한 면도 보여줍니다.

량오에는 오래된 절도 많습니다. 량오의 절은 대부분 마을의 동남쪽에 모여 있습니다. 기원전 상해 황제, 상탕의 제사를 지내는 황왕궁, 관오의 제사를 지내는 관제묘와 오크관, 대왕묘, 문묘, 조사묘, 동산묘, 관음당을 비롯해 청색의 벽돌과 회색의 기와를 한 절들이 양호의 이채를 더해줍니다. 그중 가장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건축 특색이 가장 독특하며 규모가 가장 큰 절로는 1195년에 금나라 때 지은 오크관입니다. 주요 건물인 정전은 높이가 10m에 달하고 방 5칸 너비입니다. 둥글게 파워 형식으로 된 문은 원나라 유목민족의 특색을 다분히 보여주고 건물을 떠받친 돌기둥의 정교한 조각과 굵은 대들보, 채색의 벽화는 옛스러운 미를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상업이 번창한 양호에서 대부분 주민은 교육을 아주 중시했습니다. 집집마다 정문에 건 액자에서 어젯날의 교육열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마을에서는 많은 인재들이 나기도 했습니다. 양호촌은 물질 생활만 충족한 것이 아니라 정신 생활도 아주 다채롭습니다. 해마다 다양한 행사들이 연이어 벌어지는데 그중 정월 11회에 드는 행사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날이 되면 촌민들은 조상과 부엌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저녁이 되면 등불놀이와 철물꽃 피우기, 노래하기 등 다양하고 재미있게 유흥을 즐기곤 합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투르판 박물관은 신강 위글 자치구 투르판시 고창구에 위치해 있으며 부지 면적은 1만 7천여 평방미터이고 건축 면적은 1만 3,291.3평방미터입니다. 투르판 박물관은 1989년 12월에 설립됐으며 2006년 9월 재건해 2009년 9월 26일에 다시 개방됐습니다. 투르판 박물관의 외관은 반원형이고 꼭대기는 서북에서 동남쪽으로 기울여져 있으며 외벽에 4개의 거대한 벽화를 설계했고 3층짜리 지상 건축과 지하실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투르판 박물관의 소장품은 대개로 35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에는 동과 철, 금, 은기, 화폐, 견직물, 목조, 회화 등이 포함됩니다. 2019년 말까지 투르판 박물관의 소장품 수량은 2만 637점에 달하고 그중 진귀한 문물은 892점에 달했습니다. 투르판 박물관의 진열에는 투르판 지구 통사 진열전, 화석 진열전, 투르판 출토 문서전 등이 있습니다. 투르판 지구 통사 진열전은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이래 툴판시에서 출토되거나 모집 채집한 문물들을 전시합니다. 이는 예전의 박물관의 문물들을 기반으로 한 것이지만 과거의 전시 형태를 돌파해 투르판 분지 4천년 역사를 강조했습니다.

시대 문물은 풍부한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문물은 처음 전시되었으며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해 현대화 수단으로 새로운 전시 방식을 선보여 많은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전반 전시는 시간을 단서로 칼을 사용하고 불씨를 피우는 상고시대로부터 경제 번영을 실현한 서주 또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총 7개 단원, 8개 부문으로 나누어 관광객들에게 투르판의 찬란하고 요구한 문화적 축적을 보여줬습니다. 전시는 주로 투르판 지역에서 발굴된 문물 323점을 전시했는데 그 중에 국가 1급 문물 16점, 2급 문물 24점, 3급 문물 18점이 있습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문물은 주로 채색 도자기를 대표로 하는 뚜렷한 지방 특징을 지닌 초기의 문물과 대량의 견직물 등이 있는데 모두 비단의 길에 전형적인 문물들입니다. 문서는 정보를 기록하고 의도를 표하는 중요한 문자 자료입니다. 투르판은 기후가 건조해 강수량이 적고 지하 수위가 낮아 지하 유기질 보존에 좋은 조건을 마련해줬습니다. 이러한 자연 우세로 인해 고대 문서들은 수천 년 후에 다시 빛을 볼 수 있었으며 투르판 문서의 역사는 16개 국으로부터 송나라, 원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기를 포함하며 문서의 종류도 편지, 계약, 불경, 옷, 처방전 등 수십 가지를 포함해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또 고대 사회생활의 여러 면을 포함해 관광객들이 고대 투르판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르판 출토 문서에는 계약과 적장부, 관부 문서, 개인 신찰 등이 있는데 이는 모두 위진 남북조 및 수당사를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고대 소수민족 문서는 소수민족의 고대 문자를 연구하는 진귀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2025년 12월 신강 투르판 박물관은 정식으로 소장 문물에 대한 3D 디지털화 수집을 가동해 2000점의 도자기, 목기, 문서 등 문물에 대해 고정밀 디지털화를 실현해 보존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현재 투르판 박물관 소장 문물은 2만 점을 초과했으며 35개 류형을 망라했습니다. 이번 작업은 여러 대의 고화질 카메라를 이용해 다양한 각도로 촬영하고 AI 알고리즘 모델링을 통해 문물 정보를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속 온라인 3D 전시, AR 기술 응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문화 공감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곰평 청소기가 중앙방송총국 작은 확성기 프로그램 방송 70주년에 조카 소환을 보냈습니다.
0: 습곰평 국가주석이 제8회 중국 러시아 에너지 상무논단에 조카서한을 보냈습니다.
1: 리강 총리가 공문용에 서명해 개정된 전력안전사고 비상대응 및 조사처리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0: 정설상 부총리가 제11회 동방경제논단 전원회의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1: 뉴스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앙방송총국 작은 확성기 프로그램 방송 70주년을 맞아 중공중앙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축하서한을 보내 축하를 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축하서한에서 지난 70년간 작은 확성기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리듬을 꾸준히 지켜오면서 한 세대 또 한 세대 소년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함께해왔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새로운 출발점에서 작은 확성기 제작진과 많은 아동분의 종사자들이 덕을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과제를 실천하며 시대 발전의 맥박에 발맞춰 아동문화의 옥토를 깊이 갈고 닦아 정성과 마음을 다해 진선미를 전파하고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더 많은 우수한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덕지체 미로가 전면 발전하는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하는 데서 더 큰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1956년 9월 4일에 첫 방송을 시작한 작은 확성기 프로그램은 세중국 최초로 취학전 아동을 위해 제작된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현재는 라디오 텔레비전 뉴미디어, 학교 방송 등을 아우르는 브랜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 본 방송국이 9월 4일을 중앙 텔레비전 속평 진손미를 전하며 아이들로부터 사랑받는 우수한 작품을 정성껏 창작하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표했습니다.
0: 9월 4일 제8회 중국 러시아 에너지 상무논단이 러시아 울라지보스토크에서 개최됐습니다. 습근평 국가주석이 논단에 축하서한을 보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올해는 중국과 러시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이자 중국 러시아 설린우호 협력조약 체결 25주년이 되는 해라고 표했습니다. 국제정세가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신시대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는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고 중국과 러시아 에너지 협력도 풍성한 성과를 거두어 양국의 공동 발전을 힘있게 촉진하며 호혜상생 협력의 모범으로 됐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현재 국제 에너지 구도가 심각하게 조정됐고 기회와 도전이 서로 얽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에너지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에너지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함께 유지할 것입니다. 같은 날 러시아 연방 푸틴 대통령도 제8회 중국과 러시아 에너지 상무논단에 축하서한을 보냈습니다.
1: 공문 리강 총리가 최근 공문령에 서명해 개정된 전력안전사고 비상대응 및 조사처리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전력기업과 전력사용자 등은 통일된 관리와 배치에 따라야 하고 관련 기준과 기술 규범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사고 위험 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전력망 규모와 구조 변화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등급과 분류 기준을 조정하고 보완했습니다. 셋째, 전력기업과 전력사용자 위에 전력망에 편입되어 운영되는 주체를 본 조례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그에 상응한 전력안전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넷째, 전력관리와 배치기관의 사고 보고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섯째, 사고 조사 처리 기재를 최적화했습니다.
0: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정설상이 3일 러시아 울라지보스토크에서 제11회 동방경제논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연설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습근평 주석은 푸틴 대통령의 초청에 응해 선후에 두 차례 동방경제논단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발표함으로써 동북아 지역 협력에 관한 중국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천명해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표했습니다. 양국 원수의 전략적 인솔하에 중국 러시아 동북 원동 등 지역 협력은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올해 수차 회담하면서 중국 러시아 신시대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와 쌍방 간의 전방위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전략적 인솔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양국 원수의 중요한 공간대를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지역 협력을 더 깊은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네 가지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보편적인 혜택과 포용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동북지능과 원동개발 전략까지 접목을 심화하고 민생 수요에 다가가며 특색 산업을 계획하고 발전시켜 인민들이 발전 성과를 더 잘 공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양호한 경영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신판 중국 러시아 투자 협력 계획 요건과 승격판 중국 러시아 투자 촉진과 상호 보호 협정을 잘 관철해 기업 발전에 좋은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친선 왕래를 강화해야 합니다. 문화, 관광, 교육, 청년 등 분야의 교류 협력을 심화하고 민심 상통의 기반을 굳게 다져야 합니다. 넷째, 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합니다. 유엔 헌장 취지와 국제 공평 정의를 함께 수호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와 전쟁 후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행각을 단속하며 손잡고 본 지역을 조화롭고 안정적인 공동의 터전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연설이 끝난 후에 교류 순서에서 정설상 총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중국에 해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등 문제를 두고 전원회의 사회자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1: 중공정 총축 상무위원이며 중앙규를검사위원회 속인 리희가 9월 1일부터 3일까지 귀주성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리희는 규를검사 감찰기관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 리늄으로 삼아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학습하고 관찰하며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미를 깊이 깨닫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항규를 검사위원회 제5차, 제6차 전원회의 정신의 관철과

0: 대응을 참답게 추진하고 올바른 치조과를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육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하며 규를 검사 감찰 업무의 규범화 법치화 정규화 건설에 해 활동을 착실히 전개함으로써 더 높은 기준과 더 실질적인 조치로 규를 검사 감찰 업무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리는 준위회의 회의장과 준위회의 진열관을 찾아 혁명선열들의 위대한 공적을 배우고 기리며 현장에서 장정정신과 준위회의 정신을 체감했습니다. 그는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을 계기로 삼아 규를 검사 감찰 간부들은 당의 영광스러운 전통과 훌륭한 풍모를 계속 발행하고 홍색 유전자를 이어받아 홍색 혈맥을 잇는 한편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 신시대 장정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준위시 파주구 모패촌 생태농업과학기술 시범기지와 중국정신 클라우드 컴퓨팅 기주 정보원 데이터센터에서 리희는 정품과 규를 정비, 반부패와 관련 간부와 군중들의 의견과 건의를 진지하게 들으면서 늘 백성들의 안위를 마음에 두고 못 박는 정신으로 파리 탐욕과 개미 부패 문제를 단호히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생 분야의 민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군중 주변의 그릇된 풍조와 부패 문제를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인민 대중이 더 많은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귀양시 화기구 인민검찰원에서 리는 신시대 풍교 경험을 견지하고 발전시켜 계층관리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희는 또 성규를 검사위원회 기관을 찾아 업무 집행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조사 연구 기간 리는 좌담회를 주재하면서 규를 검사 감찰기관은 습분평 단건설 사상을 더욱 깊이 배우고 세심히 깨달아 실천에 옮겨야 하고 학습 성과를 진정성 있게 실천하고 책임을 다하는 실제 행동으로 구현함으로써 연간 목표와 과제를 고품질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 감독을 철저히 강화함으로써 습근평 총서기와 당장의 중대한 결정과 포치, 15차 5기는 전망기획의 여러 과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보장하고 전면적인 엄격한 당관리에 관한 정치적 책임을 확실히 강화하고 잘 내행하여 엄정한 기강으로 임기 교체 과정에 청렴하고 공정한 분위기를 보장해야 합니다. 작품 건설을 확실히 추진하고 지적관의 편차 문제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며 네 가지 그릇된 기풍을 바로잡는 것과 새로운 기풍을 출입하는 것을 함께 추진해 작품 건설이 일상화되고 장기적으로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합니다. 부패를 저지를 용기도 방도도 생각도 없도록 하는 것을 일괄 추진하고 고압적 처벌을 틈없이 유지하며 권력 배치와 운영에 관한 규범화와 감독을 강화하고 신시대 청렴 문화 건설의 목표성과 실효성을 높이며 과학기술의 용량 강화를 통해 부패가 자라날 토양과 조건을 끊임없이 제거해야 합니다. 사마 건설의 해 행동을 착실히 추진해 네 가지 강인함을 갖춘 규를 검사 감찰의 철군을 련마해야 합니다.
1: 9월 4일 오전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좋은 출발을 주제로 소식 발표회를 열고 의료보험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더 잘 지원할 때 관한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국가의료보장국 관계자는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전민의료보험의 기반을 계속해서 다지고 보험가입의 품질을 꾸준히 제고하며 전민보험가입 구조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자영업자, 농민노무자, 새로운 취업형태 종사자 등 주요 계층이 직장인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의료보험 약품 목록 실시간 조정 기재를 통해 949개 품목이 새로 추가됐고 이 중 199개는 혁신 신약입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의약산업의 빠른 발전이라는 새로운 정세에 대응해 의료보험 부문은 계속해서 매년 기본 의료보험 약품 목록을 조정하고 암, 만성질환, 희귀질환, 소화질환 등 중대질환 및 중점 분야의 혁신 신약 중 조건에 부합하는 더 많은 품목을 의료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또한 초대형 도시에서 취업지와 상주지의 의료보험 가입 호적 제한을 전면적으로 철폐하고 의료봉사 항목과 의료 소모품의 급여 목록을 통일해 지역 간의 정책 차이를 더욱 축소해 나갈 것입니다. 장기 요양보험은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에 제도 도입 속도를 높이는 단계에서 전면 시행으로 전환해 2028년 말까지 전국에서 기본적으로 보편화될 것입니다.
0: 중앙기상대 예보에 따르면 9월 5일과 6일 이틀간 강서 중남부, 호남 남부, 북근 중남부, 광동 북부와 동부 등 지역에는 여전히 중간 정도에서 큰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강우로 인한 2차 피해를 계속 경계해야 합니다. 각지 각 부문은 홍수 방지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중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확고히 수호하고 있습니다. 관측 데이터에 따르면 4일 새벽 2시부터 7시까지 복권 보전 지역의 의료적 강수량이 174.7mm에 달했습니다. 기상 부문은 5일에 복근 중남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는 큰 비에서 폭우가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4일 복근 포전 선유현, 리남진, 상림촌, 행봉도 인근의 배수로 수위가 급등해 지방 여러 곳이 뚫렸지만 지금 지방의 주요 결선 구간은 1차적으로 다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상림촌 마을 간부 림금용은 수위가 내려간 후 전문팀을 불러 하천을 보강해 하루 대중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전 여러 지역의 다수 마을에서 폭우로 인한 심각한 예수가 발생하자 현지에서는 신속히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돌격정과 고모보트를 동원해서 가구별로 점검하면서 물에 갇힌 주민들을 질서 있게 대피시켰습니다. 료성구 서천 미진 북대촌에 과학기술 임시 대피소에서는 생필품이 충분히 마련됐고 직원들은 24시간 비상근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심각한 포전 성산구 화정진에서는 주민 대피와 리재민 이송 작업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원두촌 주민 공건붕은 중전과학혁신도시 핵심구역에 집중 대피소로 안전하게 이송됐습니다. 공건붕은 먼저 구조차를 탄 후 다시 버스를 타고 이곳에 왔다면서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마음이 참 따뜻했다고 말했습니다. 화정진 선전교육반공실의 담당자 림이정은 기자에게 중전과학혁신도시 핵심구역 집중 대피소에는 이불이 마련돼 리재민들이 안심하고 밤을 보낼 수 있다면서 진과 마을에는 추가로 여러 림시 대피소로 마련돼 이송된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안정시켰다고 전했습니다. 포전시 소방구조지대 지대장 부유민은 기자에게 포전시는 응급, 기상, 수리, 교통, 도시관리, 자연자원 등 여러 부문과 소방구조지대가 함께 회의와 판단을 거쳐 단계별 소방구조 전략을 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저지대, 노후 건물, 노약자, 병약자, 영유아, 임산부 등 특수 대상자들을 위해 12개 긴급구조 돌격대를 조직해 수위가 높은 피해 지역으로 깊숙이 들어가 우선적으로 구조를 진행하고 돌격정과 고모보트를 활용해 갇힌 인원을 안전구역으로 대피시켰습니다. 4일 오후 10시까지 복근성 전성에서 연인수로 15만 4,300명의 간부가 현장에 투입돼 해상, 륙상 위험구역 주민 59만 9,300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전성 각급 응급관리부문은 연인수로 8만 6,867명의 지방응급구조 인력과 사회구조 98개 팀에 4,025명으로 통합적인 조정을 했고 대형 배수 장비 231대, 무인기 392대, 대형 공정기계 2,181대, 기타 장비 19,492대를 투입했습니다. 강서 여러 지역에는 강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기란시 수천현 경내 여러 갈래 하천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해 경계 수위를 초과하는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소천현 수문 수자원 관측대대는 즉시 비상대응을 가동했고 직원들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홍수 상황의 추이를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측대대 직원인 사조단은 관측 빈도를 높이고 수위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함으로써 모든 수문 관측 데이터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제때 보고하며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현 전체의 홍수 방지와 긴급 구조 작업에 시간을 마련해주고 주도권을 확보해 군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 기자가 4일 서장자치구 기룡현 826 산사태 재해 긴급구조 현장 지휘부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4일 오후 6시까지 이번 재해로 인해 31명이 사망하고 531명이 실종됐으며 유품 987점이 발견됐습니다. 재해 발생 후 서장 현지 정부는 기룡 통상구 지역의 지질재해 위험 지점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9월 2일까지 G216 구조 통로를 대상으로 한 특별 점검을 통해 58곳의 지질재해 위험 요소가 발견됐습니다. 이 중 고위험은 7곳, 중위험은 39곳, 저위험은 12곳입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3개 마을에 대한 위험 요소 조사와 위험성 평가를 완료하고 临시 대피 장소 2곳을 선정해 응급 대피 시설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0: 올 들어 각지 각 부문은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해 우리나라 모장의 환경 건설을 점촉 포괄해서 전역 취나이로의 전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 궤도 교통 체계의 로인 취나형 추천성 국가 표준이 최근 실시돼 역통행 경로, 지문 조건, 승강 설비, 승강장 환경에 대해 체계적인 규정을 하고 여기에 로인 취나형 시설과 모장의 시설을 일괄 건설한다고 명확했습니다. 얼마 전 전국민항공은 결렬 조치를 제정해 시설 배치, 봉사 절차 등 전사슬의 항공 출행을 규범화하고 휠체어 위탁 운송, 탑승 통로 통행, 전문 인원 동반 등 봉사를 최적화하며 장애인, 노인 등 특수 군체의 항공 출행, 봉사의 품질을 제고할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주택 도시 농촌 건설부는 기술 지침을 발표해 도시 지역사회 모장의 개조를 위해 교량화 평가 표준을 제공했습니다. 올 들어 각지는 모장의 환경 건설을 취약점 보완해서 품질 향상으로 승격되도록 추진했습니다. 중경 요중구는 전국 최초의 모장의 시설과 봉사인원 정보자원센터를 세웠습니다. 도시의 비탈길이 많고 가파로운 등 문제를 상대로 전자판 모장의 5호 지도를 승격시켜 300여곳의 엘리베이터, 고객길, 모장의 화장실을 표기함으로써 주민 일상 출행, 쇼핑 관광의 일체화 모장의 내비게이션을 실현했습니다.
1: 제20회 아시아 체육경기대회 중국 체육대표단이 9월 4일 북경에서 공식 성립됐습니다. 대표단은 총 1,17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중 선수는 815명으로 38개 종목, 369개 세부 종목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대표단 선수의 평균 연령은 24세이고 이 중 2025년 이후 출생 선수가 전체 27%를 차지합니다. 또한 아시아 체육경기대회 처음 참가하는 선수는 548명입니다. 수영, 예술체조, 사격 등 13개 종목의 올림픽 챔피언 36명도 본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구코였습니다.

0: 오늘은 유가 상승으로 통화 팽창이 심각해져 유럽 경제가 다시 압박을 받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 정세가 계속 긴장되고 에너지 공급 위험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최근 다시 상승하면서 유럽의 통화 팽창, 소비자 물가, 기업 경영 등 여러 분야에 충격을 주어 유럽 경제 회복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9월 3일 기준으로 중동 정세의 악화와 호르무즈 해협 공급 위험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브렌트유는 한때 배럴당 97달러를 넘어 두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미국 서부 텍사스 중질유는 한때 배럴당 92달러 부근까지 올랐습니다. 시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에너지 수송이 추가로 차질을 빚을 경우 전 세계 석유 공급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럽 동맹 통계청이 9월 1일 발표한 잠정 자료에 따르면 유로존의 8월 통화 팽창률은 년률 기준 3.3%로 7월에 2.9%보다 뚜렷하게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8월에 14.3% 상승해 7월에 10.3%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경제학자 크리스티나 바라우케스이트 그리슈케비첸에는 얼마 전 에너지 가격 상승이 현재 유로존 통화 팽창 반등의 중요한 동력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에너지 충격은 중동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 차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천연가스 시장도 마찬가지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유럽의 천연가스 저장량은 현재 저장 능력의 65.6%에 불과해 15년 만에 같은 시기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 두 달 동안 75% 이상 상승했고 이번 주에는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높은 가스 가격이 여름철 재고 보충 속도를 제한하는 한편 유럽은 겨울철 에너지 수요 정점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 에너지 공급과 가격 흐름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액화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되거나 겨울철 기온이 예상보다 낮거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부족한 등 요인이 겹치면 유럽 에너지 시장이 더 큰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프랑스 국제무역은행의 수석 유럽 경제학자 알랭 드레는 디젤유, 휘발유, 식품 가격 상승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단기적으로 소비자들의 통화 팽창에 대한 기대가 다시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에너지 비용 상승이 생산과 운송 등 비용을 끌어올리고 철강, 화학 등 에너지 집약형 산업은 특히 충격을 받기 쉽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통화 팽창 반등을 촉발하면서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수립도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중앙은행이 물가 압력이 계속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통화 정책을 긴축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리 인상이 기업과 가계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여 소비와 투자를 억제할 것입니다. 로이터통신이 3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65명의 경제학자들은 모두 유럽중앙은행이 9월 10일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응답자의 대다수는 그 이후 유럽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덜란드 국제그룹의 거시연구 책임자인 카스텐 브리스키는 에너지 공급 충격에 직면한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이 통화 팽창 대응과 경기 침체 방지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분석가들은 현재 유럽의 에너지 가격 상승이 통화 팽창, 소비, 기업 경영, 통화 정책 사이의 갈등을 더욱 복잡하게 얽히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지정학적 위험이 지속되고 석유가스 공급이 더욱 긴장되면 유럽 경제는 더 장기적인 비용 압박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가 상승으로 통화 팽창이 심각해져 유럽 경제가 다시 압박을 받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우코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총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시간에 결혈 특별 프로그램 평거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1부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동북항일연군의 정신을 계승해 혁명의 맥을 지키고 발전의 원동력을 결집한 길림성 백산시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중국이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발전에 새로운 기준을 수립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은 지난 시간 계속으로 평거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1부 명월이 어찌 두 곳으로 나뉘리오 운명 공동체 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종회 기자회견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우리는 각국 인민과 함께 평화, 발전, 공정, 정의, 민주, 자유라는 전 인류의 공동 가치를 선양하고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발전을 추진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중국은 글로벌 안보 규칙 제정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며 유엔 평화 유지 활동에 적극 동참하면서 세계 평화와 지역 안정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유엔 합법적 지위 회복 5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습근평 주석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5: 중국이 지지 창당이 화평 방식 정치 해결 정단 파출 5만 더 인次 참가联合国维和行动
4: 육군 확산 합동 전술 훈련 기지에는 전문적인 평화 유지 훈련 캠프가 있고 이곳에서는 해마다 평화 유지군 사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육군 확산 합동 전술 훈련 기지의 평화 유지 훈련 캠프입니다. 평화 유지 장병들은 해마다 이곳에서 훈련하고 임무 구역으로 출동합니다. 저는 육군 확산 합동 전술 훈련 기지 모 평화 유지 교육대대 부대대장 려효광입니다. 현재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아프리카 시가지를 재현한 곳입니다. 실제 임무 수행지와 유사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층 주둔지, 마을, 난민 수용소, 검문소 시설을 비롯해 사막 지형, 정글, 진흙길 등 복잡한 지형과 각종 전문 훈련 장비를 갖췄습니다. 기지의 평화유지 훈련 캠프는 주로 평화유지 부대의 파견전 훈련과 대기 부대의 주둔 훈련을 보장합니다. 평화유지 장병들은 특수한 사명을 안고 복잡한 환경과 열악한 조건 속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반드시 완비화한 훈련 조건을 만들어 장병들의 환경 적응 능력, 임무 수행 능력, 안전 보장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중국이 최초로 조직한 국제 평화유지 다자 연습은 육군 확산 합동 전술 훈련 기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중국, 파키스탄, 몽골, 타이 등 나라의 장병 천여 명이 참여하고 함께 다양한 과제를 소화했습니다. 물자 호송 작전은 평화 유지 임무 중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물자 호송대가 갑작스런 습격을 당했을 때를 가상해 훈련하게 됩니다.
6: 합동지휘부, 여기는 물자 호송대이다. 크라촌 서남쪽에서 무장세력의 맹공으로 전진이 어렵다. 신속 대응부대 지원을 요청한다. 공중순찰대, 크라촌 서북쪽으로 움직여 물자 호송대를 지원하고 무장세력을 타격하라.
4: 신속 대응부대 대원들을 태운 공중순찰대 헬기가 사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헬기는 줄 8개를 사용해 부대원을 투하하는 방식으로 호송대를 지원했습니다. 부대원은 두 조로 나뉘어 도로 양측을 오모하면서 유리한 지형을 신속히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와 근 거리를 결합한 전술로 무장 세력을 타격했습니다. 이어 신속 대응 부대는 물자 호송대와 협동 작전을 펼쳐 적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0: 만났습니다.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위해 기여하는 것은 유엔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한 중국 군대의 초심이자 사명입니다.
1: 오늘은 특별히 육군 확산기지 평화유지 교육대대 려효광 부대대장과 육군 항공병학원 유파학부 교수님을 평화근임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이 두 분을 통해 중국 군인들의 기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방금 영상을 통해 류효광 부대대장을 알게 됐습니다. 남수단에서 유엔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한 경력자로서 류효광 부대대장은 오늘 특별히 표창장 두 개를 프로그램 현장에 가져왔습니다. 류효광 부대대장님, 남수단 임무 중 수여받은 이 두 표창장 배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1: 네, 이것은 제가 남수단에서 임무 수행 과정에 받은 표창장입니다. 남수단 정부와 유엔 남수단 특파단에서 각기 수여한 것입니다. 2012년 남수단에서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자르 하주 마푸르진 DDR 프로젝트 건설 임무를 맡았습니다.
0: DDR 프로젝트라면요?
1: DDR 프로젝트는 유엔이 남수단의 이전 전투원을 상대로 기초 교육과 기술 훈련을 진행하고 그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설립한 과도 교육 훈련 센터입니다. 기한 내 공정을 끝내기 위해 뜨거운 햇볕 아래 연장 근무를 자주 했는데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마푸르 DDR 프로젝트는 남수단 DDR 과도 캠프 건설 사업 중 최초로 완공한 프로젝트로 됐습니다. 건설에 참여한 장병의 일원으로서 저는 남수단 정부와 유엔 남수단 특파단이 수여한 표창장을 각기 받았습니다.
2: 네, 습금행이 좋아하는 전구 제11부 명월이 어찌 두 곳으로 나뉘리오 운명 공동체 편 다섯 번째 부분 들으셨습니다.
3: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장에서 분발하자 이어집니다.
4: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장에서 분발하자.
2: 네, 오늘은 동북항일연구군의 정신을 계승해 혁명의 맥을 지키고 발전의 원동력을 결집한 길림성 백산 씨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백의 푸른 소리 무성하고 송화 강물이 세차게 흐릅니다. 길림성 백산 씨 정우현은 양정우 장군 기념관에 있어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아와 참배하고 있습니다. 한 간이 목조 건물에 들어서니 금방 연기가 정면으로 불어옵니다. 해설원은 동북의 겨울기온은 종종 영하 30 내지 40도까지 내려간다면서 항일연군 전사들은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투쟁을 견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은 실제 환경을 모방해 관광객들이 동북 항일연군 정신을 더 잘 체감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소개했습니다. 백산 씨는 동북 항일연군의 중요한 근거지 중 하나이고 동북 항일연군 제1로군 총사령인 양정우가 희생된 곳이기도 합니다. 백산 씨는 지역 여건에 맞춰 다양한 조치를 병행

0: 하면서 당에 충성하는 확고한 신념과 과감히 국난에 나서는 민족의 대의, 그리고 끝까지 혈전을 치르는 영웅적 기계라는 동북항일연군 정신이 대를 이어지도록 추진함으로써 일과 창업에 매진하는 정신적 힘을 한층 더 결집하고 있습니다.
1: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다 함께 신시대 새로정에서 분발 진취하는 모습을 전해드리고 각 분야에서 이룩한 새로운 경험과 성과를 전해드리는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입니다.
0: 백산 씨는 혁명 유적을 보호하면서 홍색의 뿌리와 맥을 지켰습니다. 서홍권일까 아니면 남홍권일까, 정우현 문물관리소 직원들은 사건 발생지 하나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자료를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자 벌써부터 산속 깊이 들어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항일연군의 유적은 깊은 산속에 흩어져 있고 사료도 불완전하고 단편적이어서 가려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정우현 문물관리소의 연구원 왕정류는 지금 무인기를 비롯한 장비를 활용하기에 점점 더 많은 유적과 유물들이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백산 씨는 시 전역에 37개 애국주의 교육기지와 280곳의 홍색 문물 자원을 아우르는 실시간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양정우 장군 순국지 등 중점 프로젝트의 보수와 전시 그리고 전시기술의 승격을 추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두위성 기술을 활용해 깊은 산속에 있는 항일연군 유적지에 지능형 감시 장비를 다그쳐 설치했습니다. 2025년부터 현재까지 백산 씨는 각종 홍색 주제 행사를 누적 1000회 이상 개최했고 견학과 학습을 위해 방문한 시민은 46만 명에 달했습니다. 백산 씨는 홍색 자원을 잘 활용해 발전 동력을 결집했습니다. 무송현 황가위자촌에 들어서면 동북항일연군 기념광장이 보이고 광장에는 무명연군 부조가 위엄있게 우뚝 서 있습니다. 황가위자촌 당지부석이 백연목은 동북항일연군은 황가위자촌 주변에 많은 밀령을 세웠다면서 지금 이곳에는 목교 등 전투 유적도 남아있다고 관광객들에게 소개했습니다. 2015년 백산시 최초의 촌급 항일연군 기념관이 한가위자촌에 세워져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관람했습니다. 백연봉 서기는 촌에서는 기념관을 발판 삼아 과일과 채소 수확 체험, 농가 맛집 등 업종을 발전시켰다고 소개했습니다. 양정우 장군 순국지 등 홍색 랜드마크를 통합해 항일연군 주제의 연구학습 코스 3개를 조성했습니다. 홍석국가산림공원은 홍색 자원을 바탕으로 홍색 유전자 플러스 친환경 생태의 융합 발전 경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우현은 VR 가상현실 서론에서의 향군, 모의 실전 사격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적극 조성함으로써 관광객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백산 씨는 홍색 자원과 문화 관광 산업의 심층 융합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능과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매에 충골이 묻혀 있고 풍설 속에 영웅의 혼이 빚어집니다. 백산 씨는 동북 항일연군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일하고 창업하는 정신을 모아 새로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뉴스 추적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은 중국이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발전에 새로운 기준을 수립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중국과 이집트는 수교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비바람을 헤치며 함께 걸어온 70년 동안의 영광스러운 여정을 돌아보면 우호적인 교류와 협력 상생은 언제나 양국 관계의 바탕색이었고 한마음으로 뭉쳐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언제나 양국 발전의 기조였습니다. 이집트는 신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첫 번째 아랍 및 아프리카 국가로서 일대일로 공동건설 구상과 이집트의 2030년 비전이 긴밀히 접목되면서 중국-이집트 경제무역 협력은 규모 확대에서 질적 향상으로 전환됨으로써 발전 도상국 사이 호혜 상생과 공동의 현대화 실현이라는 생생한 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중국-이집트 경제무역 협력의 고품질 발전은 양국 원수의 직접적인 구상과 전략적 지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14년 중국과 이집트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양국 지도자들은 양국 및 다자회담에서 빈번히 만나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고조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양국 원수의 전략적 구상 아래 일대일로 공동건설 구상은 이집트의 2030년 비전과 깊이 접목되면서 양측의 실질적 협력을 위한 넓은 전망을 열어주고 생생한 청사진을 그려냈습니다. 최상위 설계에 인솔하여 하나하나의 실질적 협력 프로젝트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라마단 10일 도시 전철화 경전철은 연선의 500만 주민들의 이동 효율을 크게 높여주었고 아스완 사막의 강옹보 태양광 발전소에서 수에즈만의 풍력 발전기까지 중국의 기술은 이집트가 청정에너지 비중 42%라는 전략 목표를 더 빠르게 달성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중국-이집트 테다 수에즈 경제무역협력구는 한때 황무지였던 곳에서 현대적인 공업 신도시로 부상했고 거석 석유의 유리섬유 풀가마와 만화 전기의 온수기 공장은 현지의 산업 공맥을 메우고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전략이 같은 주파수로 공명하는 생생한 증거로서 중국-이집트 경제무역 협력이 단순한 무역 교류를 넘어 전방위적이고 다층적이며 광범위한 운명 공동체 구축으로 승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집트 전 총리 셰라프가 말했듯이 중국-이집트 고위급의 빈번한 교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의 실질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이러한 확고한 지지는 중국-이집트 협력을 발전도상국의 진정한 단결과 공동자강의 모범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협력은 발전을 위하고 발전은 인민을 위합니다. 중국-이집트 경제무역 협력은 오랜 기간 진정성과 친밀함, 성실함을 바탕으로 한 외교 이념을 일관되게 견지해왔고 양국 인민의 공동의 기대를 바탕으로 민생과 복지 개선, 인민의 체감과 만족도 제고 인민을 위한 복지 증진을 협력의 근본 출발점이자 핵심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호혜 상생의 경제무역 교류 속에서 중국과 이집트는 함께 대형 인프라 건설 사업을 추진해 양국의 장기 발전을 떠받칠 하드웨어 기반을 다지고 경제 도약을 위한 튼튼한 뼈대를 마련하는 한편 서민의 삶에 가까이 다가가고 민심을 따뜻하게 하는 작지만 아름다운 민생사업에도 집중해 세심한 부분부터 힘을 모아 발전의 마지막 1km를 뚫고 있습니다. 농업과 민생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은 누적으로 이집트의 사막 우물 680여 개를 시추하는 데 도움을 주어 황폐한 사막을 점차 비옥한 농지로 바꿈으로써 현지의 농업 관계와 주민 식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했습니다. 2025년에 시작된 중국 이집트 새로운 희망 양식 기술 교육 프로젝트는 1기에 100명의 농촌 여성에게 혜택을 주면서 전 산업사슬 양식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교육 참가자들은 45일 만에 기술을 익힐 수 있었고 가구당 평균 소득은 약 1만 이집트 파운드 증가했으며 양식 생존율도 크게 향상되어 작지만 아름다운 민생협력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이 추진한 ICT 인재 양성 프로젝트는 이미 약 4만 명의 이집트 청년을 양성했고 현지의 경제 안정과 민생 개선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처럼 수혈에서 조혈로 전환된 변화는 중국 이집트 협력 성과를 이집트 인민의 실질적인 체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네, 혁신은 전진의 원동력이고 녹색은 협력의 바탕색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녹색 저탄소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중국 이집트 경제무역 협력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승격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협력 분야를 끊임없이 넘어 신에너지, 저탄소 경제, 첨단 제조 등 신흥 분야로의 심화와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협력의 기술 수준도 계속 높아지면서 풍부한 녹색 함량과 신기술 함량을 충분히 드러내면서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에 끊임없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협력 분야에서 양국은 손잡고 친환경에너지 개발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최대 단일 태양광 프로젝트인 이집트 아스완 강옹보 500MW 태양광 발전소는 2024년 말 정식으로 생산 운전을 시작하여 이집트의 에너지 구조 전환에 든든한 뒷받침을 제공하였고 매년 이집트 25만 6천 가구에 달하는 일반 가정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약 76만 톤 줄여 화석에너지 의존을 효과적으로 낮추었고 생태적 효과도 뚜렷했습니다. 고급 제조 분야에서는 중국과 이집트 양측이 이집트의 산업화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현지 산업의 질적 향상과 성격을 정확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석 이집트 유리섬유 생산기지가 착공 가동되면서 이집트 유리섬유 산업이 무에서 유로 약한 단계에서 강한 단계로 도약하는 발전을 직접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규모가 선도적인 유리섬유 생산기지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이집트 신소재 산업의 발전 공백을 메웠습니다. 또한 지리 자동차 이집트 완성차 제조 공장의 준공 가동은 이집트 현지 자동차 제조 산업 사슬의 지속적인 성격을 촉진함으로써 이집트 자동차 산업의 현지화 발전에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게 했습니다. 네, 일련의 중점 산업 프로젝트들은 이집트 현지의 여러 핵심 분야에서 산업 공백을 정확히 메웠을 뿐만 아니라 상하유 연계 산업의 협력적 발전을 이끌어 이집트의 산업 기반을 다지고 산업 체계를 완비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이집트의 2030년 경제 발전 비전과도 더욱 깊이 부합하여 이집트가 경제 구조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목표를 실현하는 데 강력한 동력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수교 70주년이라는 새로운 출발점에 선 지금

중국 이집트 경제무역 협력의 전망은 매우 밝고 미래도 기대할 만합니다. 중국의 제15차 5개년 전망계획 강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이집트의 신공화국 건설이 추진됨에 따라 양국은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수소에너지 등 첨단 분야에서의 협력 공간을 한층 더 넓혀갈 것입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중국은 이집트를 포함한 아프리카 53개 수교국에 대해 전면적인 무관세 조치를 시행하여 이집트 특산품이 중국의 초대형 시장에 더욱 빠르게 진입하도록 하였고 이집트가 지역 무역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강력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다자 틀 안에서 이집트가 공식적으로 브릭스에 가입하고 상해협력기구 대화 동반자가 됨에 따라 양국은 글로벌 관리 체계에서 더 큰 역할을 하며 발전 도상국의 이익을 함께 수호할 것입니다. 앞을 내다보면 중국 이집트 경제무역 협력은 단순한 양자 범위를 넘어 신시대를 향한 중국 이집트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생생한 실천이 되었습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의 선도 아래 양국은 더욱 눈에 보이고 손에 닿으며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통해 격변하는 세계에 더 많은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공동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울 것입니다. 네, 심층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통은 그리움이라고 하죠. 어려서는 어른이 그립고 나이가 드니 젊은 날이 그립습니다. 여름이면 흰눈이 그립고 겨울이면 푸른 바다가 그립습니다. 헤어지면 만나고 싶어서 그립고 만나면 같이 있고 싶어서 그립습니다. 돈도 그립고 사랑도 그립고 동심도 그립고 부모님도 그립고 내 사랑하는 모두가 자주 그립습니다.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따뜻했고 어떤 사람은 차가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기 싫었고 어떤 사람은 헤어지기 싫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웠고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군가에게 그리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더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그리워해주고 나도 누군가가 그리운 따뜻한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오늘은 그리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짧은 글을 전해드리면서 불어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김순희 가수가 부른 그리움 오늘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계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대통일 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습금형 총서기는 신시대 통일 전선 사업을 강화하는 데서 근본은 당의 용도를 견제하며 전당적으로 상하가 함께 추진하고 관련 부문들이 협동 및 련동하는 사업 국면을 형성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 전선에는 각양 당파와 민족, 계층, 군체, 종교 신화 그리고 각양 사회 제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각계 인사가 포함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단합시키고 결집시키려면 반드시 강대한 결집력과 영향력, 호소력을 갖춘 강력한 령도적 핵심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통일 전선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 령도, 특히 당정의 집권적 통일 령도를 시종 견지해야 합니다. 통일 전선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 령도, 특히 당정의 집권적 통일 령도를 강화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확립을 결연히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결연히 실천하며 통일 전선 사업에 대한 당정의 종단 결책과 포지를 애누리 없이 관철 실시하고 통일 전선의 각 분야의 성원들을 당의 도리에 기밀히 단합시키는 것입니다. 결정에서 대통일 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할 것을 강조한 것은 신시대의 통일 전선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 령도, 특히 당정의 집권적 통일 령도를 강화하고 당의 의지와 주장이 통일 전선의 제반 분야와 각 방면에서 결연히 관철 실시되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보장으로서 이는 전 국면을 총괄하고 각 방면을 조율하는 데서의 당의 령도적 핵심 역할을 도잘 살리며 통일 전선이 시종 올바른 정치적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대통일 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하는 것은 통일 전선 사업의 강대한 법보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중국식 현대화의 추진에 힘과 마음을 모으기 위한 필연적 요구입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은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당과 국가의 중심 과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 전선은 예로부터 당과 국가의 중심 과업을 위해 복무해왔으며 시종 당 사업에서 승리를 이룩하는 중요한 법보였습니다. 현식이 우리나라는 사회구조, 계층관계, 사상관념, 리구도 등의 심각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 속에서 통일 전선이 직면한 시기와 정세, 통일 전선이 짊어진 사명과 과업에 일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중국식 현대화의 추진을 위해 힘과 마음을 모으는 임무가 더욱 어렵고 막중해졌습니다. 이는 통일 전선의 강대한 법보적 역할을 발휘시킬 것을 더욱더 요구합니다. 통일 전선의 성문들은 제반 분야와 각 계층에 폭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통일 전선 사업은 모든 방면에 관련됩니다. 각 지역, 각 부문, 각 단위들이 모두 당외 인사들과 단합하고 그들을 이끄는 직책과 임무를 착실히 짊어져야만 수량이 방대하고 구성이 다원화된 통일 전선 각 방면의 성원들을 결집시킬 수 있습니다. 결정에서 대통일 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할 것을 강조한 것은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당의 사명과 과업의 착안에 내린 중요한 결책과 포지로서 이는 전당적으로 통일 전선 의식을 강화하고 통일 전선적 사고를 수립하는 데 유리하고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의 전 국면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통일 전선을 인식하고 통일 전선 사업을 잘 추진하여 각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추진하는 강대한 합력을 형성하는 데 유리합니다. 대통일 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하는 것은 다섯 가지 관계의 조화를 촉진해 신시대 통일 전선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입니다. 정당 관계, 민족 관계, 종교 관계, 계층 관계와 해내외 동포 관계 조화를 촉진하고 해내외 중화의 아들, 딸들의 단결 분투를 촉진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전면적인 실현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을 위해 방대한 용량을 결집시키는 것은 신시대 애국통일 전선의 기본 임무의 중점 내용이며 신시대 애국통일 전선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방향과 목표입니다. 다섯 가지 관계는 모두 우리나라 정치 분야와 사회 분야에서 당과 국가 사업의 전 국면에 관계되는 중대한 관계로서 우리나라 기본 정치 제도와 기본 경제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매 하나의 관계들은 모두 어느 한 부문에서 잘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역, 각 부문, 각 단위들이 모두 깊은 중심을 돌려 함께 통일 전선 사업의 재반 정책과 임무를 구체화해야만 통일 전선 사업의 체계성, 전반성, 협동성을 강화하고 통일 전선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며 다섯 가지 관계 조화를 더욱 잘 촉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통일 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할 데 대한 당정의 정책과 조치, 임무와 요구를 깊이 있게 리해하여 통일 전선 사업 분야에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주력점과 중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결정에서는 대통일 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하는 것을 당과 국가 사업의 개혁과 발전에서의 중요한 조치로 삼아 정책과 조치 면에서 통일 전선의 강대한 법보적 역할을 발휘시킬 데 대하여 명확한 요구를 제기한 동시에 제도와 기재 면에서 통일 전선 재반 분야의 혁신과 발전에서의 중점 과업에 대해 중요한 포즈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며 확실히 관철 실시해야 합니다. 민심을 모으고 힘을 결집시키는 통일 전선의 정치적 역할을 발휘시키는 정책과 조치를 보완해야 합니다. 통일 전선 사업에 대한 당의 통일적 용도를 견제하고 대통일 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함에 있어서 관건은 책임제라는 이 고삐를 잘 틀어주는 것입니다. 통일 전선 사업 책임제를 완비하여 통일 전선 사업에서의 당위원회 및 당원 지도 간부의 책임 내용, 수행 방식, 중점 과업을 명확히 하고 통일 전선 사업을 지도부와 지도 간부의 목표 관리 및 곳과 체계에 포함시키는 효과적인 기제를 구축하고 완비해야 합니다. 통일 전선 사업 령도 소조 운행 기제를 보완하여 령도 소조 기제와 통일 전선 재반 분야 일상 사업 기제의 관계를 잘 조정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하얀 편지.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장백산에서 온귀 고원 가지라는 제목으로 71세 대옥군인 김성수 씨의 창업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백산 아래 압록강 발원지가 자리한 장백 조선족 자치현. 그곳에서 한 소년이 자랐다. 그는 군복을 입고 련용성 안산병영의 혹한을 견뎠고 일본 유학을 거쳐 운귀고은의 호점란 꽃바다를 일구었다. 이후도 일본 요구 가공기술을 도입해 기업을 일더 세웠다. 퇴역군인 김성수, 그의 발걸음은 장백산에서 운귀고은까지 30여 년에 걸친 간과하고도 파란만장한 료종이었다. 군복은 벗었지만 가슴 속 그 정신까지 벗을 순 없죠. 김성수의 눈빛은 40여 년 전 안산 병영의 그 새벽을 여전히 생생히 간직하고 있었다. 1973년 말 기건 공정병 부대에 입대해 련용성 안산에 주둔하며 매일 아침 혹한의 훈련장에서 외친 구령, 함께 흘렸던 전우들, 그때의 경험은 훗날 그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남겼다. 끝까지 버티는 인내, 그리고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책임감이었다. 안산 부대에서 4년간 복무하며 수차례 모범병으로 선정된 그는 1977년 12월 부대에서 대학교 입학시험에 응시, 1978년 2월 소안 야금건축학원 건축공정학부에 입학했다. 1982년 졸업 후 원부대로 복귀했으나 더 넓은 세상을 향한 포부를 접지 않았다. 1983년 하반기 복원하여 안산 강철그룹 건설회사 부과장을 거쳐 1985년 당시 야금공업부가 주관하는 일본 유학시험에 합격했다. 1987년 4월 김성수는 국비류학생으로 일본 땅을 밟았다. 일본 교수공업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일본 건설회사에서 일하던 중 그는 일본 화훼시장, 특히 호종란의 전망을 예리하게 일궈냈다. 당시 모두가 건설업계의 호황에 들떠있을 때 그는 오히려 거품경제 붕괴를 예감하고 중국 시장을 준비했다. 동생 부부를 일본 후쿠오카 호점란 재배회사에 보내 기술을 익히게 한 남편, 일본 측의 중국 내 협력 제안을 받아들였다. 1990년 귀국한 그는 한 달간 전국 10여 개 성을 답사하며 직접 발품을 팔았다. 북쪽의 찬 바람부터 남쪽의 나가운 햇볕까지 비행기와 기차를 오가며 기후와 자원을 직접 확인했다. 운귀고은에서 호점란 재배에 적합한 온도와 값싼 물 익기 자원을 발견한 그는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당시 생각했습니다. 이거다. 여러 차례 고찰 끝에 1992년 4월 그는 일본 건설회사 화훼회사와 합작해 권명 경성 화훼요한회사를 세우고 사장직을 맡았다. 자본금 6만엔, 이민표로 약 450만원, 운남성 권명시 정부로부터 땅 60몰을 우대 조건으로 임대했다. 일본에서 호점란 모종을 들여와 재배한 후 다시 일본으로 수출하는 방식이었는데 모든 시설과 자재를 일본에서 수입해 현대 온실을 건설했고 준비하기까지 1년 남짓한 시간이 걸렸다. 1993년 12월 호점란 3만 그루가 최초로 상해를 거쳐 일본 나가사키로 수출됐다. 항공료 40만 원을 제외한 순리익은 20만 원. 김성수는 그때를 이렇게 회고했다. 이번 수출은 단순한 첫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화훼 수출 역사상 화물기를 전용으로 임대한 첫 사례였기에 더욱 뜻깊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첫 전투를 치르는 심정으로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했고 그 순간 저는 이 길이 반드시 통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후 거의 매달 한 편의 항공기를 직접 후쿠오카로 띄우는 성공으로 이어졌고 국내 최초로 일본 전자동 화훼 재배 온실을 도입해 면적을 15,000평방미터까지 확장했다. 인건비와 물류비 상승을 고려해 시장을 국내로 돌리기 시작한 무렵 1994년 국경절을 앞두고 한 통의 전화가 김성수의 사무실에 울렸다.
관계 부처로부터 북경인민대회당 국경절 연회장 화훼 장식 공급 제안을 받은 것이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중국 최고의 국빈 연회장에 자기 회사의 호섬단이 놓인다는 것은 단순한 납품 이상의 의미였다. 김성수는 부총 경리를 북경으로 급하게 연회장을 둘러보며 규모와 분위기를 살피게 한 한편 본인은 본사에서 밤을 새며 호섬단을 선별하고 직접 배치를 설계했다. 국경절 당일 인민대회당 연회장 주석단 화단에 그의 호점단이 놓여 있었을 뿐더러 연회장에는 호점단 500구루로 만든 옷동산이 장식돼 연회장 전체가 화려하고 우아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호점단으로 꽃바다를 이룬 인민대회당 연회장을 본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른 꽃들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국빈들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찼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 이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납품은 업계와 관련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온남성은 화훼산업을 담배에 이은 18대 중점산업 중 2위로 격상시켰다. 그런데 그의 성공 뒤에는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다. 권명의 터를 잡자마자 그는 장백현의 동생, 동창생, 친구, 이웃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함께 갑시다.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잘 살아봅시다. 그렇게 20여 가구, 40여 명의 고향 사람들이 낯선 운담 땅을 밟았다. 이들은 온실 관리, 보장, 일본어 동요, 사무 업무를 분담하며 회사의 기둥이 되었다. 동생 부부는 후쿠오카에서 익힌 기술을 바탕으로 화훼 회사의 핵심 운영을 맡게 되었다. 고향 사람들은 지금도 김성수와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함께 내려온 이들 중 많은 이는 이후 독립해 자체 사업을 일구거나 전문 기술자로 성장했다. 창업에서 함께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고향 사람이든 현지 동료든 함께 땀을 흘렸다면 모두 식구입니다. 1999년 일본 경제 침체와 원가 상승으로 보도불 화훼 회사를 중국 측 팀에 넘겨야만 했던 그는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 건조무, 무말랭이 등 농산물 대일본 수출로 방향을 틀었고 2010년부터는 위탁 가공 방식으로 조달하며 효율을 극대화했다. 2008년 그는 일본 그로게 와규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종원 문제, 기후와 사육 환경, 일본 측의 기술 이전 장벽 등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6년 남짓 걸친 시행착오 끝에 2015년 운남 어깨에서 국산 설화 소고기 가공으로 방향을 전환해 현재 연간 가공량 300톤, 매출 약 3천만 원을 올리고 있다. 옥계동포 식품유한회사는 현지 종업원 10여 명이 인당 연간 생산액 200만 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옥계 지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임금과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공장 설립 초기부터 생산직과 사무직 모두를 옥계 현지에서 채용하고 일본 고급 요구 가공 기술을 전수했다. 현지 종업원은 김성수 이사장은 우리를 단순 노동자가 아닌 기술자로 키우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저는 지금 생산라인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아버지께서 늘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정직하게 살고 일은 성실히 하며 절대 속임수를 쓰지 말라고요. 이 가훈은 어린 시절부터 김성수의 몸에 새겨졌다. 아버지 김신룡 씨가 1970년대 길림성 로룡모범의 영예를 따낸 분이셨는데 집안은 늘 정직과 성실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 군대에서 배운 책임이 더해지면서 이 가훈은 그의 사업 전반을 관통하는 철학이 되었다. 호점단 사업에서도 요구 가공 공장에서도 그는 단 한 번도 속임수로 승부를 보려 한 적이 없다. 성공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이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고향 사람이던 온남 현지 종업원들이던 그의 성장이 곧 저의 성공입니다. 라고 강조했다. 군복을 벗었다고 그 정신까지 벗어버리면 안 됩니다. 인내와 책임, 신인은 우리 몸에 익혀 있습니다. 창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한 사람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진짜 사업입니다. 김성수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라고 청년들에게 당부한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챙기라고, 무엇보다 끝까지 버티는 인내심을 잃지 말라고 강조한다. 여러분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동료들과 진심으로 함께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장백산 아래에서 시작된 그의 인생은 일본 유학을 거쳐 운남으로 이어지면서 황금빛 인생을 걷고 있다. 꽃을 키우던 손은 이제 요구를 다루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함께 일하는 사람을 동료 이상의 가족으로 여기고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겠다는 마음이다. 사업을 하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은 돈을 벌었을 때가 아니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자립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오늘도 김성수는 자신의 자리에서 의뢰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다.

0: 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네, 계속하여 남홍란 씨의 정으로 사는 로인들이란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삼곳거리 원달소 구역은 무자형으로 된 아파트 단지다. 남양쪽 층집의 서쪽과 동쪽편에 큰 차량과 구역 주민들이 드나들 수 있는 대문이 있다. 객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친척들은 동쪽 대문으로 들어오면 서쪽 대문으로 나가고 서쪽 대문으로 들어오면 동쪽 대문으로 나간다. 료동 인구가 많고 비어있는 집이라곤 없어서 사람 사는 냄새가 팍팍 나는 살맛나는 동네이다. 정원에는 사철 푸른 소나무와 살구나무, 앵두나무, 오얏나무가 있는데 개화기가 되면 서로 다투어 피는 모습이 가관이다. 친구 정숙이가 가꾸는 화단은 또 얼마나 멋진지 내 눈부리를 뺀다. 함박꽃, 백합, 몽란꽃, 도라지, 더덕, 가을국화와 분꽃까지 너무 아름답다. 이렇듯 아름다운 동네로 내가 이사오게 된 계기는 정원 오얏나무 아래 자리잡은 아담한 로인 활동실 때문이다. 친구 정숙이가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어서 오라고 나에게 바람을 불어넣는 바람에 내 귓구멍은 당나귀 귓구멍처럼 커졌다. 하여 나는 재작년 5월 과일나무의 꽃이 한창 필 때 짐을 싸들고 이사를 왔다. 바로 오얏나무 가지가 우거진 그 아래 약 65세부터 80세까지의 로인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이루어진 로인들의 쉼터가 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이 있으면 서로 공유한다. 하여 기쁨은 배로 커지고 슬픔은 반으로 줄어든다. 나는 또 로년세계 잡지와 흥룡강 신문을 주문하여 로인 활동실에 공급한다. 좋은 문장과 좋은 소식은 특별히 그분들에게 낭독하여 드리기도 한다. 자선사업을 하는 우수한 기업가와 개체업주들이 불안 이웃을 돕는 훌륭한 사적을 들으면서 로인들은 감탄을 금치 못한다. 별일 다 있어.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 더 많네. 참 살기 좋은 인간 세상이요. 야, 지금은 서로 돕고 서로 나누면서 모든 시민이 잘 먹고 잘 사니 얼마나 좋소. 우리 로친들도 이 좋은 세상에 오래오래 살기요. 정원에 넘쳐나는 웃음소리에 토새들은 날개를 파닥이면서 춤을 춘다. 작년부터 마을 정원에 깜찍하고 똑부러지게 야무진 똑같은 크기의 참새들이 많다. 그저 무심하게 지나쳤는데 친구 정숙이가 그 비밀을 공개했다. 현재 우리 고향에 기수부지로 많던 참새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비해 최근 정부에서는 러시아에서 한 무리의 참새들을 입양했단다. 조류를 입양하다니 금시초문이다. 나는 그 조그만 생명이 살 길을 찾아서 낯선 우리 정원에 온 것을 바라보며 고맙기도 하고 측은한 생각도 들었다. 그 조류들이 무난하게 우리 지방에 뿌리를 내리고 잘 살아가기를 내심으로 빌었다. 여름과 가을까지는 무사했는데 겨울에 접어들면서 연집강 주변과 마을 잔디밭에서 죽은 참새들이 발견돼 나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마을 로인 활동실에서 수시로 듣는 새로운 정보와 발견은 우리 모두에게 유리한 정보이다. 이런 정보는 생태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한층 더 높여주고 자연을 사랑하고 애호하도록 이끌어준다. 이 활동실은 주민들이 나가고 들어오다가 잠시

0: 멈추는 것이기도 하고 물건을 잠시 맡기기도 하며 심지어 어린이를 잠시 돌보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해 여름의 어느 날 이호동에 사는 예쁜 색시가 출근하던 길에 잠깐 들렸다.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만든 김밥입니다. 나누어 드세요. 야, 정말 감사하오. 잘 먹겠어. 그 맛을 나누면서 내 입에서 이런 찬사가 튀어나왔다. 뉘집 며느리인지 음식 솜씨 좋고 인물도 곱고 마음씨도 예쁘네. 아, 나는 언제면 저런 이쁜 며느리를 삼을 수 있을까. 내가 하는 말에 친구 정숙이가 여지없이 까발킨다.
1: 아이고, 저는 엉뚱한 소리를 참 잘하오. 아, 제가 딸들을 인재로 잘 키워서 나라에 공헌한 걸 이 세상 사람이 다 아는데 며느리 소리는 꿈에나 하는 소리지.
0: 순식간 노인들 속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다음 날은 또 멋쟁이 신사 같은 남성이 들렸다.
2: 할머님들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외출하는 길에 여기 들리면 열쇠를 드리세요.
1: 알겠어. 근심 말고 날래 출근하오.
0: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빨리 출근하도록 젊은이를 밀어준다. 또 빨래를 넣을 수 있는 빨랫줄과 가을이면 빨간 고추, 푸른 고추, 자주색 가지를 썰어 노로 말릴 수 있는 대리석 바닥재를 깐 공터까지 있다. 아랫집 빨래던 옆집 말린 남새던 바람이 불면 날려갈까 보살피고 비가 오면 젖을새라 걷어서 보관한다. 공터에 쌓이는 정과 인간미가 넘쳐나는 우리 마을은 행복이 넘치는 삶의 도전이다. 한때는 젊음의 패기가 넘쳐나는 우리도 출근하고 나라에 공헌하지 않았던가. 누가 말했던지 성 쌓고 남은 돌이어서 쓸모가 없다고. 또 누가 말했던가. 퇴직 후엔 제2의 인생의 시작이라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잘 살아간다. 선조들을 키우고 젊은이들을 출근시키며 동네에서 한 걱정 도감으로 일저일에 참견하고 주민들의 쉼터를 든든히 지키며 부지런히 뒷바라지를 도맡아 한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오랜 삶의 경험으로 다져진 슬기로움으로 세상을 살피는 또 다른 눈이 되어 마을을 지키고 어린 것들을 보듬는다. 그것만으로도 이 자리는 우리에게 또 이 동네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이 된다. 비록 몸은 늙었을지라도 우리가 품은 마음과 정은 여전히 싱그럽고 우리가 살아온 날들은 이 작은 공간을 통해 새로운 빛을 발한다. 늙은이들이 있는 곳에 지혜와 인정이 넘친다. 그리고 그 지혜와 인정이 스며든 이 활동점은 단지 쉼터를 넘어 이 마을의 따뜻한 심장이 되어 오늘도 고요하고 활기차게 뛰고 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옳애?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 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 성어는 문가라작입니다. 문의 문, 오를 가, 금을 나, 잠새 작으로 풀이되는 문가라작은 대문 앞에서 그물을 쳐 새를 잡을 지경이라는 뜻으로 드나드는 손님이 드므로 문 앞이 쓸쓸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요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한나라 무제에게는 이름난 두 현신, 그밤과 정장이 있었습니다. 그밤은 젊었을 때 로사와 장자가 지은 서책을 즐겨 읽었으며 정직하고 매사에 공정해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하무제는 그를 조작도위에 임명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동해태수에 임명했습니다. 그 밤은 동해태수가 된 후 보임지에서 부하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현룡들도 그를 본받아 백성들을 아꼈습니다. 그 밤은 그 후 공적을 인정받아 다시 조종의 요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무제 초 한나라의 북방 변경은 늘 흉노들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변강의 관리들이 략탈과 방화를 일삼는 흉노의 침탈을 막아낼 방법이 없게 되자 한무제는 흉노를 공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제는 대신들에게 그 뜻을 전했지만 누구 한 명 나서서 간언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밤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배하, 과거의 고조 황제께서 3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도 평성에서 흉노에게 포위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사옵니다. 그 포위망은 벙쾌 장군조차 뚫기 어려웠다고 하옵니다. 아직 국력이 취약하니 전쟁을 잠시 미루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일로 그 밤은 하무제의 노여움을 사 면직되었습니다. 하무제의 또 다른 현신인 정장이 태사로 이술되었습니다. 그는 문지기 하인에게 모른 날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모두 손님이니 빈부를 따지지 말고 호하게 대접하라 라고 당부할 만큼 정직하고 총렴했습니다. 비록 재산이 많지는 않았지만 돈을 끌어오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흔쾌히 빌려주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높은 인품을 극찬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정장은 부하의 횡령 사건에 연루되어 면직되었습니다. 그 밤과 정장은 모두 총렴하고 정직한 관리로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높은 관직에 있는 동안에는 날마다 드나드는 사람들로 문종 성실을 이루었지만 관직을 잃은 후에는 문객들의 발길이 끊겨 대문 앞에서 그물을 쳐 새를 잡을 지경 문가라작으로 집 안팎이 한산했습니다. 문가라작이라는 고사 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했으며 드나드는 손님이 드므로 문 앞이 쓸쓸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이 세상이었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곰병 청소기가 중앙방송총국 작은 확성기 프로그램 방송 70주년에 조카 소환을 보냈습니다.
0: 습곰병 국가주석이 제8회 중국 러시아 에너지 상무논단에 조카서한을 보냈습니다.
1: 리강 총리가 공문용의 서명에 개정된 전력안전사고 비상대응 및 조사처리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0: 정설상 부총리가 제11회 동방경제논단 전원회의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1: 뉴스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앙방송총국 작은 확성기 프로그램 방송 70주년을 맞아 중공중앙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축하서간을 보내 축하를 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축하서간에서 지난 70년간 작은 확성기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리듬을 꾸준히 지켜오면서 한 세대 또 한 세대 소년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함께해왔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새로운 출발점에서 작은 확성기 제작진과 많은 아동분의 종사자들이 덕을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과제를 실천하며 시대 발전의 맥박에 발맞춰 아동문화의 옥토를 깊이 갈고 닦아 정성과 마음을 다해 진선미를 전파하고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더 많은 우수한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덕지체 미로가 전면 발전하는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하는 데서 더 큰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1956년 9월 4일에 첫 방송을 시작한 작은 확성기 프로그램은 세중국 최초로 취학전 아동을 위해 제작된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현재는 라디오 텔레비전, 뉴미디어, 학교 방송 등을 아우르는 브랜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 본 방송국이 9월 4일에 중앙 텔레비전 속평 진선미를 전하며 아이들로부터 사랑받는 우수한 작품을 정성껏 창작하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표했습니다.
0: 9월 4일 제8회 중국 러시아 에너지 상무논단이 러시아 울라지보스토크에서 개최됐습니다. 습근평 국가주석이 논단에 축하서한을 보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올해는 중국과 러시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이자 중국 러시아 설린우호 협력조약 체결 25주년이 되는 해라고 표했습니다. 국제정세가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신시대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는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고 중국과 러시아 에너지 협력도 풍성한 성과를 거두어 양국의 공동 발전을 힘있게 촉진하며 호혜상생 협력의 모범으로 됐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현재 국제 에너지 구도가 심각하게 조정됐고 기회와 도전이 서로 얽혀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에너지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에너지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함께 유지할 것입니다. 같은 날 러시아 연방 푸틴 대통령도 제8회 중국과 러시아 에너지 상무논단에 축하서한을 보냈습니다.
1: 공문 리강 총리가 최근 공문용의 서명에 개정된 전력안전사고 비상대응 및 조사처리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전력기업과 전력사용자 등은 통일된 관리와 배치에 따라야 하고 관련 기준과 기술 규범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사고 위험 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전력망 규모와 구조 변화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등급과 분류 기준을 조정하고 보완했습니다. 셋째, 전력기업과 전력사용자 외에 전력망에 편입되어 운영되는 주체를 본 조례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그에 상응한 전력안전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넷째, 전력관리와 배치기관의 사고 보고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섯째, 사고 조사 처리 기재를 최적화했습니다.
0: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정설상이 3일 러시아 울라지보스토크에서 제11회 동방경제논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연설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습근평 주석은 푸틴 대통령의 초청에 응해 선후에 두 차례 동방경제논단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발표함으로써 동북아 지역 협력에 관한 중국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천명해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표했습니다. 양국 원수의 전략적 인솔하에 중국 러시아 동북 원동 등 지역 협력은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올해 수차 회담하면서 중국 러시아 신시대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와 쌍방 간의 전방위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전략적 인솔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양국 원수의 중요한 공간대를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지역 협력을 더 깊은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네 가지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보편적인 혜택과 포용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동북지능과 원동개발 전략가대 접목을 심화하고 민생 수요에 다가가며 특색 산업을 계획하고 발전시켜 인민들이 발전 성과를 더 잘 공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양호한 경영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신판 중국 러시아 투자 협력 계획 요건과 승격판 중국 러시아 투자 촉진과 상호 보호 협정을 잘 관철해 기업 발전에 좋은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친선 왕래를 강화해야 합니다. 문화, 관광, 교육, 청년 등 분야의 교류 협력을 심화하고 민심 상통의 기반을 굳게 다져야 합니다. 넷째, 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합니다. 유엔 헌장 취지와 국제 공평 정의를 함께 수호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와 전쟁 후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행각을 단속하며 손잡고 본 지역을 조화롭고 안정적인 공동의 터전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연설이 끝난 후에 교류 순서에서 정설성 총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중국에 해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등 문제를 두고 전원회의 사회자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1: 중공장 총축 상무위원이며 조항규를 검사위원회 속인 리희가 9월 1일부터 3일까지 귀주성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리희는 규를 검사 감찰기관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 리늄으로 삼아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학습하고 관찰하며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미를 깊이 깨닫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항규를 검사위원회 제5차, 제6차 전원회의 정신의 관철과 리행을 참답게 추진하고 올바른 치조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교육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하며 규를 검사 감찰 업무의 규범화, 법치화, 정규화 건설에 해 활동을 착실히 전개함으로써 더 높은 기준과 더 실질적인 조치로 규를 검사 감찰 업무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리는 준위회의 회의장과 준위회의 진열관을 찾아 혁명선열들의 위대한 공적을 배우고 기리며 현장에서 장정정신과 준위회의 정신을 체감했습니다. 그는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을 계기로 삼아 규를 검사 감찰 간부들은 당의 영광스러운 전통과 훌륭한 풍모를 계속 발행하고 홍색 유전자를 이어받아 홍색 혈맥을 잇는 한편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 신시대 장정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준위시 파주구 모패촌 생태농업과학기술 시범기지와 중국정신 클라우드 컴퓨팅 기주 정보원 데이터센터에서 리희는 정풍과 규를 정비, 반부패와 관련 간부와 군중들의 의견과 건의를 진지하게 들으면서 늘 백성들의 안위를 마음에 두고 못 박는 정신으로 파리 탐욕과 개미 부패 문제를 단호히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생 분야의 민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군중 주변의 그릇된 풍조와 부패 문제를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인민 대중이 더 많은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귀양시 화기구 인민검찰원에서 리는 신시대 풍교 경험을 견지하고 발전시켜 계층관리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희는 또 성규를 검사위원회 기관을 찾아 업무 집행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조사 연구 기간 리는 좌담회를 주재하면서 규를 검사 감찰기관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더욱 깊이 배우고 세심히 깨달아 실천에 옮겨야 하고 학습 성과를 진정성 있게 실천하고 책임을 다하는 실제 행동으로 구현함으로써 연간 목표와 과제를 고품질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 감독을 철저히 강화함으로써 습근평 총서기와 당 주황의 중대한 결정과 포치, 15차 5기는 전망기획의 여러 과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보장하고 전면적인 엄격한 당관리에 관한 정치적 책임을 확실히 강화하고 잘리행하여 엄정한 기강으로 임기 교체 과정에 청렴하고 공정한 분위기를 보장해야 합니다. 작품 건설을 확실히 추진하고 지적관의 편차 문제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며 네 가지 그릇된 기풍을 바로잡는 것과 새로운 기풍을 출입하는 것을 함께 추진해 작품 건설이 일성화되고 장기적으로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합니다. 부패를 저지를 용기도 방도도 생각도 없도록 하는 것을 일괄 추진하고 고압적 처벌을 드팀없이 유지하며 권력 배치와 운영에 관한 규범화와 감독을 강화하고 신시대 청렴 문화 건설의 목표성과 실효성을 높이며 과학기술의 용량 강화를 통해 부패가 자라날 토양과 조건을 끊임없이 제거해야 합니다. 사마 건설의 해 행동을 착실히 추진해 네 가지 강인함을 갖춘 규를 검사 감찰의 철군을 련마해야 합니다.
0: 9월 4일 오전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좋은 출발을 주제로 소식 발표회를 열고 의료보험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더 잘 지원할 때 관한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국가의료보장국 관계자는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전민의료보험의 기반을 계속해서 다지고 보험가입의 품질을 꾸준히 제고하며 전민보험가입 구조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자영업자, 농민노무자, 새로운 취업 형태 종사자 등 주요 계층이 직장인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의료보험약품 목록 실시간 조정 기재를 통해 949개 품목이 새로 추가됐고 이 중 199개는 혁신 신약입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의약산업의 빠른 발전이라는 새로운 정세에 대응해 의료보험 부문은 계속해서 매년 기본 의료보험 약품 목록을 조정하고 암, 만성질환, 희귀질환, 소화질환 등 중대질환 및 중점 분야의 혁신 신약 중 조건에 부합하는 더 많은 품목을 의료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또한 초대형 도시에서 취업지와 상주지의 의료보험 가입 호적 제한을 전면적으로 철폐하고 의료봉사 항목과 의료소모품의 급여 목록을 통일해 지역 간의 정책 차이를 더욱 축소해 나갈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에 제도 도입 속도를 높이는 단계에서 전면 시행으로 전환해 2028년 말까지 전국에서 기본적으로 보편화될 것입니다.
1: 중앙기상대 예보에 따르면 9월 5일과 6일 이틀간 강서 중남부, 호남 남부, 북근 중남부, 광동 북부와 동부 등 지역에는 여전히 중간 정도에서 큰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강우로 인한 2차 피해를 계속 경계해야 합니다. 각지 각 부문은 홍수 방지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중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확고히 수호하고 있습니다. 관측 데이터에 따르면 4일 새벽 2시부터 7시까지 복권 포전 지역의 루족 강수량이 174.7mm에 달했습니다. 기상 부문은 5일에 복권 중남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는 큰 비에서 폭우가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4일 복권 포전 선유현, 리남진, 상림촌, 행봉도 인근의 배수로 수위가 급등해 지방 여러 곳이 뚫렸지만 지금 지방의 주요 결선 구간은 1차적으로 다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상림촌 마을 간부 림금용은 수위가 내려간 후 전문팀을 불러 하천을 보강해 하루 대중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전 여러 지역의 다수 마을에서 폭우로 인한 심각한 내수가 발생하자 현지에서는 신속히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돌격정과 고모보트를 동원해서 가구별로 점검하면서 물에 갇힌 주민들을 질서 있게 대피시켰습니다. 료성구 서천 미진 북대촌의 과학기술 임시 대피소에서는 생필품이 충분히 마련됐고 직원들은 24시간 비상근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심각한 포전 성산구 화정진에서는 주민 대피와 리재민 이송 작업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원두촌 주민인 공건붕은 종전 과학혁신도시 핵심 구역에 집중 대피소로 안전하게 이송됐습니다. 공건붕은 먼저 구조차를 탄 후 다시 버스를 타고 이곳에 왔다면서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마음이 참 따뜻했다고 말했습니다. 화정진 선전교육 办公室의 담당자 림이정은 기자에게 종전과학혁신도시 핵심구역 집중 대피소에는 이불이 마른데 리재민들이 안심하고 밤을 보낼 수 있다면서 진과 마을에는 추가로 여러 临시 대피소로 마련돼 이송된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안정시켰다고 전했습니다. 포전시 소방구조지대 지대장 부유민은 기자에게 포전시는 응급, 기상, 수리, 교통, 도시관리, 자연자원 등 여러 부문과 소방구조지대가 함께 회의와 판단을 거쳐 단계별 소방구조 전략을 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저지대, 노후 건물, 노약자, 병약자, 영유아, 임산부 등 특수 대상자들을 위해 12개 긴급구조 돌격대를 조직해 수위가 높은 피해 지역으로 깊숙이 들어가 우선적으로 구조를 진행하고 돌격정과 고모보트를 활용해 갇힌 인원을 안전구역으로 대피시켰습니다. 4일 오후 10시까지 복근성 전성에서 연인수로 15만 4,300명의 간부가 현장에 투입돼 해상 륙상 위험구역 주민 59만 9,300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전성 각급 응급관리부문은 연인수로 8만 6,867명의 지방응급구조 인력과 사회구조 98개 팀에 4,025명으로 통합적인 조정을 했고 대형 배수 장비 231대, 무인기 392대, 대형 공정기계 2,181대, 기타 장비 19,492대를 투입했습니다. 강서 여러 지역에는 강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기란시 수천현 경내 여러 갈래 하천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해 경계 수위를 초과하는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수천현 수문 수자원 관측대대는 즉시 비상대응을 가동했고 직원들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홍수 상황의 추이를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측대대 직원인 사조단은 관측 빈도를 높이고 수위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함으로써 모든 수문 관측 데이터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제때 보고하며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현 전체의 홍수 방지와 긴급구조 작업의 시간을 마련해주고 주도권을 확보해 군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0: 기자가 4일 서장자치구 기롱현 826 산사태 재해 긴급구조 현장 지휘부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4일 오후 6시까지 이번 재해로 인해 31명이 사망하고 531명이 실종됐으며 유품 987점이 발견됐습니다. 재해 발생 후 서장 현지 정부는 기롱 통상구 지역의 지질재해 위험 지점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9월 2일까지 G216 구조 통로를 대상으로 한 특별 점검을 통해 58곳의 지질재해 위험 요소가 발견됐습니다. 이 중 고위험은 7곳, 중위험은 39곳, 저위험은 12곳입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3개 마을에 대한 위험 요소 조사와 위험성 평가를 완료하고 临시 대피 장소 2곳을 선정해 응급 대피 시설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1: 올 들어 각지 각 부문은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해 우리나라 모장의 환경 건설을 점촉 포괄해서 전역 취나이로의 전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 궤도 교통 체계의 로인 취나형 추천성 국가 표준이 최근 실시돼 역통행 경로, 지문 조건, 승강 설비, 승강장 환경에 대해 체계적인 규정을 하고 여기에 로인 취나형 시설과 모장의 시설을 일괄 건설한다고 명확했습니다. 얼마 전 전국민항공은 결렬 조치를 제정해 시설 배치, 봉사 절차 등 전사슬의 항공 출행을 규범화하고 휠체어 위탁 운송, 탑승 통로 통행, 전문 인원 동반 등 봉사를 최적화하며 장애인, 노인 등 특수 군체의 항공 출행, 봉사의 품질을 제고할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주택 도시 농촌 건설부는 기술 지침을 발표해 도시 지역 사회 모장의 개조를 위해 교량화 평가 표준을 적용했습니다. 올도록 학지는 모장의 환경 건설을 취약점 보완에서 품질 향상으로 승격되도록 추진했습니다. 종종 요종구는 전국 최초의 모장의 시설과 봉사인원 정보자원센터를 세웠습니다. 도시의 비탈길이 많고 가파론 등 문제를 상대로 전자판 모장의 5호 지도를 승격시켜 300여 곳의 엘리베이터, 고갯길, 모장의 화장실을 표기함으로써 주민 일상 출행, 쇼핑 관광의 일체화 모장의 내비게이션을 실현했습니다.
0: 제20회 아시아 체육 경기대회 중국 체육 대표단이 9월 4일 북경에서 공식 성립됐습니다. 대표단은 총 1,17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중 선수는 815명으로 38개 종목, 369개 세부 종목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대표단 선수의 평균 연령은 24세이고 이 중 2025년 이후 출생 선수가 전체 27%를 차지합니다. 또한 아시아 체육 경기대회 처음 참가하는 선수는 548명입니다. 수영, 예술, 체조, 사격 등 13개 종목의 올림픽 챔피언 36명도 본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구코였습니다.

0: 오늘은 유가 상승으로 통화 팽창이 심각해져 유럽 경제가 다시 압박을 받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 정세가 계속 긴장되고 에너지 공급 위험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최근 다시 상승하면서 유럽의 통화 팽창, 소비자 물가, 기업 경영 등 여러 분야에 충격을 주어 유럽 경제 회복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9월 3일 기준으로 중동 정세의 악화와 호르무즈 해협 공급 위협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브렌트유는 한때 배럴당 97달러를 넘어 두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미국 서부 텍사스 중질유는 한때 배럴당 92달러 부근까지 올랐습니다. 시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에너지 소송이 추가로 차질을 빚을 경우 전 세계 석유 공급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럽 동맹 통계청이 9월 1일 발표한 잠정 자료에 따르면 유로존의 8월 통화 팽창률은 연율 기준 3.3%로 7월에 2.9%보다 뚜렷하게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8월에 14.3% 상승해 7월에 10.3%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유럽중앙은행 경제학자 크리스티나 바라우케스이트 그리슈케비체니는 얼마 전 에너지 가격 상승이 현재 유로존 통화 팽창 반등의 중요한 동력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에너지 충격은 중동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 차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천연가스 시장도 마찬가지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유럽의 천연가스 저장량은 현재 저장 능력의 65.6%에 불과해 15년 만에 같은 시기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 두 달 동안 75% 이상 상승했고 이번 주에는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높은 가스 가격이 여름철 재고 보충 속도를 제한하는 한편 유럽은 겨울철 에너지 수요 정점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 에너지 공급과 가격 흐름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액화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되거나 겨울철 기온이 예상보다 낮거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부족한 등 요인이 겹치면 유럽 에너지 시장이 더 큰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프랑스 국제무역은행의 수석 유럽 경제학자 알랭 드레는 디젤유, 휘발유, 식품 가격 상승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단기적으로 소비자들의 통화 팽창에 대한 기대가 다시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에너지 비용 상승이 생산과 운송 등 비용을 끌어올리고 철강, 화학 등 에너지 집약형 산업은 특히 충격을 받기 쉽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통화 팽창 반등을 촉발하면서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수립도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중앙은행이 물가 압력이 계속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통화 정책을 긴축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리 인상이 기업과 가계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여 소비와 투자를 억제할 것입니다. 로이터통신이 3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65명의 경제학자들은 모두 유럽중앙은행이 9월 10일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응답자의 대다수는 그 이후 유럽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덜란드 국제그룹의 거시연구 책임자인 카스텐 브레스키는 에너지 공급 충격에 직면한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이 통화 팽창 대응과 경기 침체 방지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분석가들은 현재 유럽의 에너지 가격 상승이 통화 팽창, 소비, 기업 경영, 통화 정책 사이의 갈등을 더욱 복잡하게 얽히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지정학적 위험이 지속되고 석유가스 공급이 더욱 긴장되면 유럽 경제는 더 장기적인 비용 압박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가 상승으로 통화팽창이 심각해져 유럽 경제가 다시 압박을 받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우코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총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시간에 결혈 특별 프로그램 평고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1부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동북항일연군의 정신을 계승해 혁명의 맥을 지키고 발전의 원동력을 결집한 길림성 백산시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중국이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발전에 새로운 기준을 수립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은 지난 시간 계속으로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1부 명월이 어찌 두 곳으로 나뉘리오 운명 공동체 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회 기자회견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우리는 각국 인민과 함께 평화, 발전, 공정, 정의, 민주, 자유라는 전 인류의 공동 가치를 선양하고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발전을 추진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중국은 글로벌 안보 규칙 제정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며 유엔 평화 유지 활동에 적극 동참하면서 세계 평화와 지역 안정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유엔 합법적 지위 회복 5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습근평 주석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5: 중국이 지지창당이 화평 방식 정치解决争端，派出5万多人次参加联合国维和行动。
4: 육군 확산 합동 전술 훈련 기지에는 전문적인 평화 유지 훈련 캠프가 있고 이곳에서는 해마다 평화 유지군 사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육군 확산 합동 전술 훈련 기지의 평화 유지 훈련 캠프입니다. 평화유지 장병들은 해마다 이곳에서 훈련하고 임무구역으로 출동합니다. 저는 육군 확산합동전술훈련기지 모 평화유지 교육대대 부대대장 려효광입니다. 현재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아프리카 시가지를 재현한 곳입니다. 실제 임무 수행지와 유사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층 주둔지, 마을, 난민수용소, 검문소 시설을 비롯해 사막지형, 정글, 진흙길 등 복잡한 지형과 각종 전문 훈련 장비를 갖췄습니다. 기지의 평화유지 훈련 캠프는 주로 평화유지 부대의 파견전 훈련과 대기 부대의 주둔 훈련을 보장합니다. 평화유지 장병들은 특수한 사명을 안고 복잡한 환경과 열악한 조건 속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반드시 완비화한 훈련 조건을 만들어 장병들의 환경 적응 능력, 임무 수행 능력, 안전 보장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중국이 최초로 조직한 국제 평화유지 다자 연습은 육군 확산 합동 전술 훈련 기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중국, 파키스탄, 몽골, 타이 등 나라의 장병 천여 명이 참여하고 함께 다양한 과제를 소화했습니다. 물자 호송 작전은 평화 유지 임무 중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물자 호송대가 갑작스런 습격을 당했을 때를 가상해 훈련하게 됩니다.
6: 합동지휘부, 여기는 물자 호송대이다. 크라촌 서남쪽에서 무장세력의 맹공으로 전진이 어렵다. 신속 대응부대 지원을 요청한다. 공중순찰대, 크라촌 서북쪽으로 움직여 물자 호송대를 지원하고 무장세력을 타격하라.
4: 신속 대응부대 대원들을 태운 공중순찰대 헬기가 사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헬기는 줄 8개를 사용해 부대원을 투하하는 방식으로 호송대를 지원했습니다. 부대원은 두 조로 나누어 도로 양측을 오모하면서 유리한 지형을 신속히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와 근 거리를 결합한 전술로 무장 세력을 타격했습니다. 이어 신속 대응 부대는 물자 호송대와 협동 작전을 펼쳐 적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위협이 해제되자 물자 호송 대원들은 신속히 차량에 탑승해 계속 전진했습니다. 훈련을 통해 모든 평화유지 병사들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반복된 가상 훈련을 통해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모든 전술 동작은 반복적인 훈련을 거쳐 강화됩니다. 1992년 중국이 최초로 파견한 정규 부대가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참가해서부터 30여 년간 중국 평화유지군은 20여 개 나라와 지구에서 유엔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하면서 평화의 수호자를 넘어 진선과 문명의 전파자로 거듭났습니다.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위해 기여하는 것은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한 중국 군대의 초심이자 사명입니다.
3: 오늘은 특별히 육군 확산기지 평화유지 교육대대 려효광 부대대장과 육군 항공병학원 유파학부 교수님을 평화근임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0: 그는 유엔이 남수단의 이전 전투원을 상대로 기초 교육과 기술 훈련을 진행하고 그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설립한 과도 교육 훈련 센터입니다. 기한 내 공정을 끝내기 위해 뜨거운 햇볕 아래 연장 근무를 자주 했는데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마푸르 DDR 프로젝트는 남수단 DDR 과도 캠프 건설 사업 중 최초로 완공한 프로젝트로 됐습니다. 건설에 참여한 장병의 일원으로서 저는 남수단 정부와 유엔 남수단 특파단이 수여한 표창장을 각기 받았습니다.
1: 네, 습금행이 좋아하는 전구 제11부 명월이 어찌 두 곳으로 나뉘리오 운명 공동체 편 다섯 번째 부분 들으셨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이어집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1: 네, 오늘은 동북항일연구원의 정신을 계승해 혁명의 맥을 지키고 발전의 원동력을 결집한 길림성 백산 씨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백의 푸른 소리 무성하고 송화 강물이 세차게 흐릅니다. 길림성 백산 씨 정우현은 양정우 장군 기념관이 있어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아와 참배하고 있습니다. 한 간이 목조 건물에 들어서니 금방 연기가 정면으로 불어옵니다. 해설원은 동북의 겨울 기온은 종종 영하 30 내지 40도까지 내려간다면서 항일연군 전사들은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투쟁을 견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은 실제 환경을 모방해 관광객들이 동북 항일연군 정신을 더 잘 체감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소개했습니다. 백산 씨는 동북 항일연군의 중요한 근거지 중 하나이고 동북 항일연군 제1로군 총사령인 양정우가 희생된 곳이기도 합니다. 백산 씨는 지역 여건에 맞춰 다양한 조치를 병행하면서 당에 충성하는 확고한 신념과 과감히 국난에 나서는 민족의 대의 그리고 끝까지 혈전을 치르는 영웅적 기계라는 동북 항일연군 정신이 대를 이어지도록 추진함으로써 일과 창업에 매진하는 정신적 힘을 한층 더 결집하고 있습니다.
3: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다 함께 신시대 새로정에서 분발 진취하는 모습을 전해드리고 각 분야에서 이룩한 새로운 경험과 성과를 전해드리는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입니다.
1: 백산 씨는 혁명 유적을 보호하면서 홍색의 뿌리와 맥을 지켰습니다. 서홍권일까? 아니면 남홍권일까? 정우현 문물관리소 직원들은 사건 발생지 하나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자료를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자 벌써부터 산속 깊이 들어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항일연군의 유적은 깊은 산속에 흩어져 있고 사료도 불완전하고 단편적이어서 가려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정우현 문물관리소의 연구원 왕정윤은

0: 지금 무인기를 비롯한 장비를 활용하기에 점점 더 많은 유적과 유물들이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백산 씨는 시 전역의 37개 애국주의 교육기지와 280곳의 공생 문물 자원을 아우르는 실시간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양정우 장군 순국지 등 중점 프로젝트의 보수와 전시 그리고 전시기술의 승격을 추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도위성기술을 활용해 깊은 산속에 있는 항일영군 유적지에 지능형 감시 장비를 다그쳐 설치했습니다. 2025년부터 현재까지 백산시는 각종 홍색 주제 행사를 누적 1000회 이상 개최했고 견학과 학습을 위해 방문한 시민은 46만 명에 달했습니다. 백산시는 홍색 자원을 잘 활용해 발전 동력을 결집했습니다. 무송현 황가위자촌에 들어서면 동북항일영군 기념광장이 보이고 광장에는 무명영군 부조가 위엄있게 우뚝 서 있습니다. 황가위자촌 당지부석이 백연목은 동북항일영군은 황가위자촌 주변에 많은 밀령을 세웠다면서 지금 이곳에는 목교 등 전투 유적도 남아있다고 관광객들에게 소개했습니다. 2015년 백산시 최초의 촌급 항일영군 기념관이 황가위자촌에 세워져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관람했습니다. 백연봉 서기는 촌에서는 기념관을 발판 삼아 과일과 채소 수확 체험, 농가 맛집 등 업종을 발전시켰다고 소개했습니다. 양정우 장군 순국지 등 홍색 랜드마크를 통합해 항일영군 주제의 연구학습 코스 3개를 조성했습니다. 홍석국가산림공원은 홍색 자원을 바탕으로 홍색 유전자 플러스 친환경 생태의 융합 발전 경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우현은 VR 가상현실 설원에서의 향군, 모의 실전 사격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적극 조성함으로써 관광객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백산시는 홍색 자원과 문화관광산업의 심층 융합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능과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임해에 충골이 묻혀있고 풍설 속에 영웅의 혼이 빚어집니다. 백산시는 동북항일영군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일하고 창업하는 정신을 모아 새로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뉴스 추적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은 중국이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발전에 새로운 기준을 수립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중국과 이집트는 수교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비바람을 헤치며 함께 걸어온 70년 동안의 영광스러운 여정을 돌아보면 우호적인 교류와 협력 상생은 언제나 양국 관계의 바탕색이었고 한마음으로 뭉쳐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언제나 양국 발전의 기조였습니다. 이집트는 신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첫 번째 아랍 및 아프리카 국가로서 일대일로 공동 건설 구상과 이집트의 2030년 비전이 긴밀히 접목되면서 중국 이집트 경제무역 협력은 규모 확대에서 질적 향상으로 전환됨으로써 발전 도상국 사이 호혜 상생과 공동의 현대화 실현이라는 생생한 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중국 이집트 경제무역 협력의 고품질 발전은 양국 원수의 직접적인 구상과 전략적 지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14년 중국과 이집트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양국 지도자들은 양국 및 다자 회담에서 빈번히 만나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고조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양국 원수의 전략적 구상 아래 일대일로 공동건설 구상은 이집트의 2030년 비전과 깊이 접목되면서 양측의 실질적 협력을 위한 넓은 전망을 열어주고 생생한 청사진을 그려냈습니다. 최상위 설계에 인솔하여 하나하나의 실질적 협력 프로젝트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라마단 10일 도시 전철화 경전철은 연선의 500만 주민들의 이동 효율을 크게 높여주었고 아스완 사막의 강옹보 태양광 발전소에서 수에즈만의 풍력 발전기까지 중국의 기술은 이집트가 청정 에너지 비중 42%라는 전략 목표를 더 빠르게 달성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중국 이집트 테다 수에즈 경제무역협력구는 한때 황무지였던 곳에서 현대적인 공업 신도시로 부상했고 거석 석유의 유리섬유 풀가마와 만화 전기의 온수기 공장은 현지의 산업 공백을 메우고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전략이 같은 주파수로 공명하는 생생한 증거로서 중국 이집트 경제무역 협력이 단순한 무역 교류를 넘어 전방위적이고 다층적이며 광범위한 운명 공동체 구축으로 승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집트 전 총리 셰라프가 말했듯이 중국 이집트 고위급의 빈번한 교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의 실질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이러한 확고한 지지는 중국 이집트 협력을 발전도상국의 진정한 단결과 공동자강의 모범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협력은 발전을 위하고 발전은 인민을 위합니다. 중국 이집트 경제무역 협력은 오랜 기간 진정성과 친밀함, 성실함을 바탕으로 한 외교 이념을 일관되게 견지해왔고 양국 인민의 공동의 기대를 바탕으로 민생과 복지 개선, 인민의 체감과 만족도 제고 인민을 위한 복지 증진을 협력의 근본 출발점이자 핵심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호혜상생의 경제무역 교류 속에서 중국과 이집트는 함께 대형 인프라 건설 사업을 추진해 양국의 장기 발전을 떠받칠 하드웨어 기반을 다지고 경제 도약을 위한 튼튼한 뼈대를 마련하는 한편 서민의 삶에 가까이 다가가고 민심을 따뜻하게 하는 작지만 아름다운 민생 사업에도 집중해 세심한 부분부터 힘을 모아 발전에 마지막 1km를 뚫고 있습니다. 농업과 민생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은 누적으로 이집트의 사막 우물 680여 개를 시추하는 데 도움을 주어 황폐한 사막을 점차 비옥한 농지로 바꿈으로써 현지의 농업 관계와 주민 식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했습니다. 2025년에 시작된 중국 이집트 새로운 희망 양식기술 교육 프로젝트는 1기에 100명의 농촌 여성에게 혜택을 주면서 전 산업사슬 양식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교육 참가자들은 45일 만에 기술을 익힐 수 있었고 가구당 평균 소득은 약 1만 이집트 파운드 증가했으며 양식 생존율도 크게 향상되어 작지만 아름다운 민생협력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이 추진한 ICT 인재 양성 프로젝트는 이미 약 4만 명의 이집트 청년을 양성했고 현지의 경제 안정과 민생 개선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것처럼 수혈에서 조혈로 전환된 변화는 중국 이집트 협력 성과를 이집트 인민의 실질적인 체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네, 혁신은 전진의 원동력이고 록잭은 협력의 바탕색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록잭 저탄소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중국 이집트 경제무역 협력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승격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협력 분야를 끊임없이 넘어 신에너지, 저탄소 경제, 첨단 제조 등 신흥 분야로의 심화와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협력의 기술 수준도 계속 높아지면서 풍부한 녹색 함량과 신기술 함량을 충분히 드러내면서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에 끊임없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협력 분야에서 양국은 손잡고 친환경에너지 개발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최대 단일 태양광 프로젝트인 이집트 아스완 강옹보 500MW 태양광 발전소는 2024년 말 정식으로 생산 운전을 시작하여 이집트의 에너지 구조 전환에 든든한 뒷받침을 제공하였고 매년 이집트 25만 6천 가구에 달하는 일반 가정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약 76만 톤 줄여 화석에너지 의존을 효과적으로 낮추었고 생태적 효과도 뚜렷했습니다. 고급 제조 분야에서는 중국과 이집트 양측이 이집트의 산업화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현지 산업의 질적 향상과 성격을 정확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석 이집트 유리섬유 생산기지가 착공 가동되면서 이집트 유리섬유 산업이 무에서 유로 약한 단계에서 강한 단계로 도약하는 발전을 직접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규모가 선도적인 유리섬유 생산기지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이집트 신소재 산업의 발전 공백을 메웠습니다. 또한 지리 자동차 이집트 완성차 제조 공장의 준공 가동은 이집트 현지 자동차 제조 산업 사슬의 지속적인 성격을 촉진함으로써 이집트 자동차 산업의 현지화 발전에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게 했습니다. 네, 일련의 중점 산업 프로젝트들은 이집트 현지의 여러 핵심 분야에서 산업 공백을 정확히 메웠을 뿐만 아니라 상하유 연계 산업의 협력적 발전을 이끌어 이집트의 산업 기반을 다지고 산업 체계를 완비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이집트의 2030년 경제 발전 비전과도 더욱 깊이 부합하여 이집트가 경제 구조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목표를 실현하는 데 강력한 동력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수교 70주년이라는 새로운 출발점에 선 지금 중국 이집트 경제무역 협력의 전망은 매우 밝고 미래도 기대할 만합니다. 중국의 제15차 5개년 전망계획 강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이집트의 신공화국 건설이 추진됨에 따라 양국은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수소에너지 등 첨단 분야에서의 협력 공간을 한층 더 넓혀갈 것입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중국은 이집트를 포함한 아프리카 53개 수교국에 대해 전면적인 무관세 조치를 시행하여 이집트 특산품이 중국의 초대형 시장에 더욱 빠르게 진입하도록 하였고 이집트가 지역 무역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강력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다자 틀 안에서 이집트가 공식적으로 브릭스에 가입하고 상해협력기구 대화 동반자가 됨에 따라 양국은 글로벌 관리체계에서 더 큰 역할을 하며 발전 도상국의 이익을 함께 수호할 것입니다. 앞을 내다보면 중국 이집트 경제무역 협력은 단순한 양자 범위를 넘어 신세대를 향한 중국 이집트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생생한 실천이 되었습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의 선도 아래 양국은 더욱 눈에 보이고 손에 닿으며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통해

격변하는 세계에 더 많은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공동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울 것입니다. 네, 심층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통은 그리움이라고 하죠. 어려서는 어른이 그립고 나이가 드니 젊은 날이 그립습니다. 여름이면 흰눈이 그립고 겨울이면 푸른 바다가 그립습니다. 헤어지면 만나고 싶어서 그립고 만나면 같이 있고 싶어서 그립습니다. 돈도 그립고 사랑도 그립고 동심도 그립고 부모님도 그립고 내 사랑하는 모두가 자주 그립습니다.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따뜻했고 어떤 사람은 차가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기 싫었고 어떤 사람은 헤어지기 싫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웠고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군가에게 그리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더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그리워해주고 나도 누군가가 그리운 따뜻한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오늘은 그리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짧은 글을 전해드리면서 프로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김순희 가수가 부른 그리움 오늘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계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대통일 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습금형 총서기는 신시대 통일 전선 사업을 강화하는 데서 근본은 당의 용도를 견제하며 전당적으로 상하가 함께 추진하고 관련 부문들이 협동 및 련동하는 사업 국면을 형성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 전선에는 각양 당파와 민족, 계층, 군체, 종교신앙 그리고 각양 사회제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각계 인사가 포함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단합시키고 결집시키려면 반드시 강대한 결집력과 영향력, 호소력을 갖춘 강력한 령도적 핵심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통일 전선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 령도, 특히 당정의 집권적 통일 영도를 시종 견지해야 합니다. 통일 전선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 령도, 특히 당정의 집권적 통일 영도를 강화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확립을 결연히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결연히 실천하며 통일 전선 사업에 대한 당정의 종단 결책과 포지를 애누리 없이 관철 실

0: 짜고 동일 전선의 각 분의 성원들을 당의 도리에 기밀히 단합시키는 것입니다. 결정에서 대통일 전선 삽 구도를 보완할 것을 강조한 것은 신시대의 통일 전선 삽에 대한 당의 전면적 영도, 특히 당조항의 집권적 통일 영도를 강화하고 당의 의지와 주장이 통일 전선의 재반 분야와 각 방면에서 결연히 관철 실시되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보장으로서 이는 전 국면을 총람하고 각 방면을 조율하는 데서의 당의 영도적 핵심 역할을 도잘 살리며 통일 전선이 시정 올바른 정치적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대통일 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하는 것은 통일 전선 사업의 강대한 법보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중국식 현대화의 추진에 힘과 마음을 모으기 위한 필연적 요구입니다. 섭금형 종속에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은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당과 국가의 중심 과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 전선은 예로부터 당과 국가의 중심 과업을 위해 복무해 왔으며 시종 당 사업에서 승리를 이룩하는 중요한 법보였습니다. 현 시기 우리나라는 사회 구조, 계층 관계, 사상 관념, 리그 구도 등의 심각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 속에서 통일 전선이 직면한 시기와 정세, 통일 전선이 짊어진 사명과 과업의 일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중국식 현대화의 추진을 위해 힘과 마음을 모으는 임무가 더욱 어렵고 막중해졌습니다. 이는 통일 전선의 강대한 법보적 역할을 발휘시킬 것을 더욱더 요구합니다. 통일 전선의 성원들은 재반 분야와 각 계층에 폭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통일 전선 사업은 모든 방면에 관련됩니다. 각 지역, 각 부문, 각 단위들이 모두 당외 인사들과 단합하고 그들을 이끄는 직책과 임무를 착실히 짊어져야만 수량이 방대하고 구성이 다원화된 통일 전선 각 방면의 성원들을 결집시킬 수 있습니다. 결정에서 대통일 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할 것을 강조한 것은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당의 사명과 과업의 착안에 내린 중대한 결책과 포지로서 이는 전당적으로 통일 전선 의식을 강화하고 통일 전선적 사고를 수립하는 데 유리하고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의 전 국면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통일 전선을 인식하고 통일 전선 사업을 잘 추진하여 각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추진하는 강대한 합력을 형성하는 데 유리합니다. 대통일 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하는 것은 다섯 가지 관계의 조화를 촉진해 신시대 통일 전선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입니다. 정당 관계, 민족 관계, 종교 관계, 계층 관계와 해내외 동포 관계 조화를 촉진하고 해내외 중화의 아들, 딸들의 단결 분투를 촉진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전면적인 실현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붕의 실현을 위해 방대한 역량을 결집시키는 것은 신시대 애국통일 전선의 기본 임무의 중점 내용이며 신시대 애국통일 전선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방향과 목표입니다. 다섯 가지 관계는 모두 우리나라 정치 분야와 사회 분야에서 당과 국가 사업의 전 국면에 관계되는 중대한 관계로서 우리나라 기본 정치 제도와 기본 경제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매 하나의 관계들은 모두 어느 한 부문에서 잘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역, 각 부문, 각 단위들이 모두 깊은 중심을 돌려 함께 통일 전선 사업의 재반 정책과 임무를 구체화해야만 통일 전선 사업의 체계성, 전반성, 협동성을 강화하고 통일 전선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며 다섯 가지 관계 조화를 더욱 잘 촉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통일 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할 때 대한 당정의 정책과 조치, 임무와 요구를 깊이 있게 이해하여 통일 전선 사업 분야에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주력점과 중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결정에서는 대통일 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하는 것을 당과 국가 사업의 개혁과 발전에서의 중요한 조치로 삼아 정책과 조치 면에서 통일 전선의 강대한 법보석 역할을 발휘시킬 데 대하여 명확한 요구를 제기한 동시에 제도와 기재 면에서 통일 전선 재반 분야의 혁신과 발전에서의 중점 과업에 대해 중요한 포즈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며 확실히 관철 실시해야 합니다. 민심을 모으고 힘을 결집시키는 통일 전선의 정치적 역할을 발휘시키는 정책과 조치를 보완해야 합니다. 통일 전선 사업에 대한 당의 통일적 용도를 견제하고 대통일 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함에 있어서 관건은 책임제라는 이 고삐를 잘 틀어주는 것입니다. 통일 전선 사업 책임제를 완비하여 통일 전선 사업에서의 당위원회 및 당원 지도 간부의 책임 내용, 수행 방식, 중점 과업을 명확히 하고 통일 전선 사업을 지도부와 지도 간부의 목표 관리 및 곳과 체계 포함시키는 효과적인 기재를 구축하고 완비해야 합니다. 통일 전선 사업 령도 소조 운행 기재를 보완하여 령도 소조 기재와 통일 전선 재반 분야 일상 사업 기재 관계를 잘 조정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하얀 편지.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장백산에서 온귀고원가지라는 제목으로 71세 대역군인 김성수 씨의 창업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백산 아래 압록강 발원지가 자리한 장백 조선족 자치현. 그곳에서 한 소년이 자랐다. 그는 군복을 입고 련용성 안산 병영의 혹한을 견뎠고 일본 유학을 거쳐 운귀고은의 호점란 꽃바다를 일구었다. 이후도 일본 요구 가공 기술 도입해 기업을 일떠 세웠다. 퇴역군인 김성수, 그의 발걸음은 장백산에서 운귀고원까지 30여 년에 걸친 간고하고도 파란만장한 료종이었다. 군복은 벗었지만 가슴속 그 정신까지 벗을 순 없죠. 김성수의 눈빛은 40여 년 전 안산 병영의 그 새벽을 여전히 생생히 간직하고 있었다. 1973년 말 기관 공정병 부대에 입대해 련용성 안산에 주둔하며 매일 아침 혹한의 훈련장에서 외친 구령, 함께 흘렸던 전우들, 그때의 경험은 훗날 그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남겼다. 끝까지 버티는 인내, 그리고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책임감이었다. 안산 부대에서 4년간 복무하며 수차례 모범병으로 선정된 그는 1977년 12월 부대에서 대학교 입학시험에 응시, 1978년 2월 소안 야금건축학원 건축공정학부에 입학했다. 1982년 졸업 후 원부대로 복귀했으나 더 넓은 세상을 향한 포부를 접지 않았다. 1983년 하반기 복원하여 안산 강철그룹 건설회사 부과장을 거쳐 1985년 당시 야금공업부가 주관하는 일본 유학시험에 합격했다. 1987년 4월 김성수는 국비유학생으로 일본 땅을 밟았다. 일본 교수공업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일본 건설회사에서 일하던 중 그는 일본 화훼시장, 특히 호종란의 전망을 예리하게 일궈냈다.

있지 모두가 건설업계의 호황이 들떠있을 때 그는 오히려 거품 경제 붕괴를 예감하고 중국 시장을 준비했다. 동생 부부를 일본 후쿠오카 호점란 재배회사에 보내 기술을 익히게 한 남편 일본 측의 중국 내 협력 제안을 받아들였다. 1990년 귀국한 그는 한 달간 전국 10여 개 성을 답사하며 직접 발품을 팔았다. 북쪽의 찬바람부터 남쪽의 따가운 햇볕까지 비행기와 기차를 오가며 기후와 자원을 직접 확인했다. 운귀 고원에서 호점란 재배에 적합한 온도와 값싼 물 익기 자원을 발견한 그는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당시 생각했습니다. 이거다. 여러 차례 고찰 끝에 1992년 4월 그는 일본 건설회사 화훼회사와 합작해 권명 경성 화훼요한회사를 세우고 사장직을 맡았다. 자본금 6만엔, 인민폐로 약 450만원, 운남성 권명시 정부로부터 땅 60몰을 우대 조건으로 임대했다. 일본에서 호점란 모종을 들여와 재배한 후 다시 일본으로 수출하는 방식이었는데 모든 시설과 자재를 일본에서 수입해 현대 온실을 건설했고 준비하기까지 1년 남짓한 시간이 걸렸다. 1993년 12월 호점란 3만 그루가 최초로 상해를 거쳐 일본 나가사키로 수출됐다. 항공료 40만 원을 제외한 순리익은 20만 원. 김성수는 그때를 이렇게 회고했다. 이번 수출은 단순한 첫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화훼 수출 역사상 화물기를 전용으로 임대한 첫 사례였기에 더욱 뜻깊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첫 전투를 치르는 심정으로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했고 그 순간 저는 이 길이 반드시 통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후 거의 매달 한 편의 항공기를 직접 후쿠오카로 띄우는 성공으로 이어졌고 국내 최초로 일본 전자동 화훼 재배 온실을 도입해 면적을 15,000평방미터까지 확장했다. 인건비와 물류비 상승을 고려해 시장을 국내로 돌리기 시작한 무렵 1994년 국경절을 앞두고 한 통의 전화가 김성수의 사무실에 울렸다. 관계 부처로부터 북경인민대회당 국경절 연회장 화훼 장식 공급 제안을 받은 것이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중국 최고의 국빈 연회장에 자기 회사의 호점란이 놓인다는 것은 단순한 납품 이상의 의미였다. 김성수는 부총 경리를 북경으로 급하게 연회장을 둘러보며 규모와 분위기를 살피게 하는 한편 본인은 본사에서 밤을 새며 호점란을 선별하고 직접 배치를 설계했다. 국경절 당일 인민대회당 연회장 주석단 화단에 그의 호점란이 놓여 있었을 뿐더러 연회장에는 호점란 500그루로 만든 옷동산이 장식돼 연회장 전체가 화려하고 우아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호점란으로 꽃바다를 이룬 인민대회당 연회장을 본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른 꽃들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국빈들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찼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 이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납품은 업계와 관련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운남성은 화훼 산업을 담배 이윤 18대 중점 산업 중 2위로 격상시켰다. 그런데 그의 성공 뒤에는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다. 권명의 터를 잡자마자 그는 장백현의 동생, 동창생, 친구, 이웃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함께 갑시다.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잘 살아봅시다. 그렇게 20여 가구, 40여 명의 고향 사람들이 낯선 운남 땅을 밟았다. 이들은 온실 관리, 보장, 일본어 동요, 사무 업무를 분담하며 회사의 기둥이 되었다. 동생 부부는 후쿠오카에서 익힌 기술을 바탕으로 화훼 회사의 핵심 운영을 맡게 되었다. 고향 사람들은 지금도 김성수와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함께 내려온 이들 중 많은 이는 이후 독립해 자체 사업을 일구거나
전문 기술자로 성장했다. 창업에서 함께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고향 사람이든 현지 동료든 함께 땀을 흘렸다면 모두 식구입니다. 1999년 일본 경제 침체와 원가 상승으로 보도블 화웨이 회사를 중국 측 팀에 넘겨야만 했던 그는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 건조무, 무말랭이 등 농산물 대일본 수출로 방향을 들었고 2010년부터는 위탁 가공 방식으로 조달하며 효율을 극대화했다. 2008년 그는 일본 그로게 와규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종원 문제, 기후와 사육 환경, 일본 측의 기술 이전 장벽 등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6년 남짓 걸친 시행착오 끝에 2015년 운남 옥계에서 국산 설화 소고기 가공으로 방향을 전환해 현재 연간 가공량 300톤, 매출약 3천만 원을 올리고 있다. 옥계동포 식품유한회사는 현지 종업원 10여 명이 인당 연간 생산액 200만 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옥계 지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임금과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공장 설립 초기부터 생산직과 사무직 모두를 옥계 현지에서 채용하고 일본 고급 요구 가공 기술을 전수했다. 현지 종업원은 김성수 이사장은 우리를 단순 노동자가 아닌 기술자로 키우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저는 지금 생산 라인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아버지께서 늘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정직하게 살고 일은 성실히 하며 절대 속임수를 쓰지 말라고요. 이 가훈은 어린 시절부터 김성수의 몸에 새겨졌다. 아버지 김신룡 씨가 1970년대 길림성 로룡 모범의 영예를 따낸 분이셨는데 집안은 늘 정직과 성실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 군대에서 배운 책임이 더해지면서 이 가훈은 그의 사업 전반을 관통하는 철학이 되었다. 호점란 사업에서도 요구 가공 공장에서도 그는 단 한 번도 속임수로 승부를 보려 한 적이 없다. 성공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이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고향 사람이든 운남 현지 종업원들이든 그의 성장이 곧 저의 성공입니다. 라고 강조했다. 군복을 벗었다고 그 정신까지 벗어버리면 안 됩니다. 인내와 책임, 신인은 우리 몸에 익혀 있습니다. 창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한 사람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진짜 사업입니다. 김성수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라고 청년들에게 당부한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챙기라고 무엇보다 끝까지 버티는 인내심을 잃지 말라고 강조한다. 여러분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동료들과 진심으로 함께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장백산 아래에서 시작된 그의 인생은 일본 유학을 거쳐 운남으로 이어지면서 황금빛 인생을 걷고 있다. 꽃을 키우던 손은 이제 요구를 다루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함께 일하는 사람을 동료 이상의 가족으로 여기고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겠다는 마음이다. 사업을 하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은 돈을 벌었을 때가 아니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자립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오늘도 김성수는 자신의 자리에서 의뢰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달구나무, 앵도나무, 오얏나무가 있는데 개화기가 되면 서로 다투어 피는 모습이 가관이다. 친구 정숙이가 가꾸는 화단은 또 얼마나 멋진지 내 눈부리를 뺀다. 함박꽃, 백합, 몽란꽃, 도라지, 더덕, 가을국화와 분꽃까지 너무 아름답다. 이렇듯 아름다운 동네로 내가 이사오게 된 계기는 정원 오얏나무 아래 자리 잡은 아담한 로인 활동실 때문이다. 친구 정숙이가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오소오라고 나에게 바람을 불어넣는 바람에 내 귓구멍은 당나귀 귓구멍처럼 커졌다. 하여 나는 재작년 5월 과일나무의 꽃이 한창 필 때 짐을 싸들고 이사를 왔다. 바로 오얏나무 가지가 우거진 그 아래 약 65세부터 80세까지의 로인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이루어진 로인들의 쉼터가 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이 있으면 서로 공유한다. 하여 기쁨은 배로 커지고 슬픔은 반으로 줄어든다. 나는 또 로년세계 잡지와 흥룡강 신문을 주문하여 로인 활동실에 공급한다. 좋은 문장과 좋은 소식은 특별히 그분들에게 낭독하여 드리기도 한다. 자선사업을 하는 우수한 기업가와 개체업주들이 불안 이웃을 돕는 훌륭한 사적을 들으면서 로인들은 감탄을 금치 못한다. 별일 다 있어.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 더 많네. 참 살기 좋은 인간 세상이요. 야, 지금은 서로 돕고 서로 나누면서 모든 시민이 잘 먹고 잘 사니 얼마나 좋소. 우리 로친들도 이 좋은 세상에 오래오래 살기요. 정원에 넘쳐나는 웃음소리에 토새들은 날개를 파닥이면서 춤을 춘다. 작년부터 마을 정원에 깜찍하고 똑부러지게 야무진 똑같은 크기의 참새들이 많다. 그저 무심하게 지나쳤는데 친구 정숙이가 그 비밀을 공개했다. 현재 우리 고향에 기수부지로 많던 참새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비해 최근 정부에서는 러시아에서 한 무리의 참새들을 입양했단다. 조류를 입양하다니 금시초문이다. 나는 그 조그만 생명이 살 길을 찾아서 낯선 우리 정원에 온 것을 바라보며 고맙기도 하고 측은한 생각도 들었다. 그 조류들이 무난하게 우리 지방에 뿌리를 내리고 잘 살아가기를 내심으로 빌었다. 여름과 가을까지는 무사했는데 겨울에 접어들면서 연집강 주변과 마을 잔디밭에서 죽은 참새들이 발견돼 나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마을 로인 활동실에서 수시로 듣는 새로운 정보와 발견은 우리 모두에게 유리한 정보이다. 이런 정보는 생태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한층 더 높여주고 자연을 사랑하고 애호하도록 이끌어준다. 이 활동실은 주민들이 나가고 들어오다가 잠시 멈추는 곳이기도 하고 물건을 잠시 맡기기도 하며 심지어 어린이를 잠시 돌보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해 여름에 어느 날 이호동에 사는 예쁜 색시가 출근하던 길에 잠깐 들렸다.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만든 김밥입니다. 나눠 드세요. 야, 정말 감사하오. 잘 먹겠소. 그 맛을 나누면서 내 입에서 이런 찬사가 튀어나왔다. 뉘지 며느리인지 음식 솜씨 좋고 인물도 곱고 마음씨도 예쁘네. 아, 나는 언제면 저런 이쁜 며느리를 삼을 수 있을까? 내가 하는 말에 친구 정숙이가 여지없이 까발킨다.
1: 아이고, 저는 엉뚱한 소리를 참 잘하오. 아, 제가 딸들을 인재로 잘 키워서 나라에 공헌한 걸 이 세상 사람이 다 아는데 며느리 소리는 꿈에나 하는 소리지.
0: 순식간 로인들 속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다음 날은 또 멋쟁이 신사 같은 남성이 들렸다.
2: 할머님들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외출하는 길에 여기 들리면 열쇠를 드리세요.
1: 알겠어. 근심 말고 날래 출근하오.
0: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빨리 출근하도록 젊은이를 밀어준다. 또 빨래를 널 수 있는 빨랫줄과 가을이면 빨간 고추, 푸른 고추, 자주색 가지를 써로 노로 말릴 수 있는 대리석 바닥재를 깔

공토까지다. 아랫집 빨래던 옆집 말린 냄새던 바람이 불면 날려갈까 보살피고 비가 오면 젖을새라 걷어서 보관한다. 공터에 쌓이는 정과 인간미가 넘쳐나는 우리 마을은 행복이 넘치는 삶의 도선이다. 한때는 젊음의 패기가 넘쳐나는 우리도 출근하고 나라에 공헌하지 않았던가. 누가 말했던지 성 쌓고 남은 돌이어서 쓸모가 없다고. 또 누가 말했던가. 퇴직 후엔 제2의 인생의 시작이라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잘 살아간다. 선조들을 키우고 젊은이들을 출근시키며 동네에서 한 걱정 도감으로 일저일에 참견하고 주민들의 쉼터를 든든히 지키며 부지런히 뒷바라지를 도맡아 한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오랜 삶의 경험으로 다져진 슬기로움으로 세상을 살피는 또 다른 눈이 되어 마을을 지키고 어린 것들을 보듬는다. 그것만으로도 이 자리는 우리에게 또 이 동네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이 된다. 비록 몸은 늙었을지라도 우리가 품은 마음과 정은 여전히 싱그럽고 우리가 살아온 날들은 이 작은 공간을 통해 새로운 빛을 발한다. 늙은이들이 있는 곳에 지혜와 인정이 넘친다. 그리고 그 지혜와 인정이 스며든 이 활동점은 단지 쉼터를 넘어 이 마을의 따뜻한 심장이 되어 오늘도 고요하고 활기차게 뛰고 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옳애?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문가라작입니다. 문의 문, 오를 가, 금을 나, 잠새 작으로 풀이되는 문가라작은 대문 앞에서 그물을 쳐 새를 잡을 지경이라는 뜻으로 드나드는 손님이 드므로 문 앞이 쓸쓸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요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한나라 무제에게는 이름난 두 현신 그밤과 정장이 있었습니다. 그밤은 젊었을 때 로사와 장자가 지은 서책을 즐겨 읽었으며 정직하고 매사에 공정해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하무제는 그를 조작도위에 임명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동계태수에 임명했습니다. 그 밤은 동계태수가 된 후 부임지에서 부하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현룡들도 그를 본받아 백성들을 아꼈습니다. 그 밤은 그 후 공적을 인정받아 다시 조종의 요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무제 초 한나라의 북방 변경은 늘 흉노들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변강의 관리들이 략탈과 방화를 일삼는 흉노의 침탈을 막아낼 방법이 없게 되자 한무제는 흉노를 공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제는 대신들에게 그 뜻을 전했지만 누구 한 명 나서서 간언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밤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배하, 과거의 고조 황제께서 3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도 평성에서 흉노에게 포위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사옵니다. 그 포위망은 벙쾌 장군조차 뚫기 어려웠다고 하옵니다. 아직 국력이 취약하니 전쟁을 잠시 미루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일로 그 밤은 한무제의 노여움을 사 면직되었습니다. 한무제의 또 다른 현신인 정장이 태사로 이슬되었습니다. 그는 문지기 하인에게 모른 날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모두 손님이니 빈부를 따지지 말고 호하게 대접하라 라고 당부할 만큼 정직하고 총렴했습니다. 비록 재산이 많지는 않았지만 돈을 끌어오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흔쾌히 빌려주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높은 인품을 극찬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정장은 부하의 횡령 사건에 연루되어 면직되었습니다. 그 밤과 정장은 모두 총렴하고 정직한 관리로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높은 관직에 있는 동안에는 날마다 드나드는 사람들로 문종 성실을 이루었지만 관직을 잃은 후에는 문객들의 발길이 끊겨 대문 앞에서 그물을 쳐 새를 잡을 지경 문가라작으로 집 안팎이 한산했습니다. 문가라작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했으며 드나드는 손님이 드므로 문 앞이 쓸쓸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이 세상이었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새로운 강화학습 로봇 제어 기술을 적용한 인간형 로봇이 인간 골키퍼의 움직임을 보고 공의 위치를 추적하면서 걷는 방향과 자세, 슛 동작을 즉각 조절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골을 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청와대학과 IT기업 바이트댄스 연구팀은 시각 정보를 바탕으로 주변 상황에 즉각 반응해 축구 기술을 수행하는 인간형 로봇 제어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간형 로봇이 축구를 하려면 빠른 물체를 추적하고 움직임을 예측하는 기술과 정확한 슛을 위한 자세 조절 등 여러 능력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기존 제어 시스템은 대부분 인식과 제어 과정을 별도로 처리해 실제 환경에서 변화하는 신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시각 정보와 움직임 제어를 결합해 함께 학습하는 강화학습 기반 제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강화학습은 로봇이 다양한 행동을 직접 시도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더 나은 동작을 찾아가도록 학습시키는 방식입니다. 연구팀은 가상시각 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불완전한 시각 정보로도 안정적으로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연구팀은 움직임 모식을 조정하기 위한 추가 정보도 입력했습니다. 개발된 시스템이 적용된 로봇 축구팀은 지난해 열린 로봇컵 2025 성인 크기 인간형 로봇 리그와 2025 세계 인간형 로봇 게임에서 우승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축구라는 특정 분야를 넘어 인식과 행동을 통합적으로 학습해 실제 환경에서 인간형 로봇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엄격관리를 기조로 삼아 기풍과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고대 마을에 살아있는 화석 산서성 진성시 량호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투르판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 24 대회는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4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에서는 엄격 관리를 기조로 삼아 기풍과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습금평 총소기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시종 엄격 관리를 기조로 삼아 기풍과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당과 인민대중의 효련적 연계를 요지하고 당과 국가의 장관 안정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방의 깊은 건설과 귤을 건설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대해서 내린 전략적인 부추입니다. 첫째, 엄격관리는 우리 당의 선명한 기반이고 독특한 우세이며 신시대 당 건설의 중요한 경험이므로 반드시 확고부동하게 장기적으로 견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은 혁명리상과 강철 같은 규율로 조직된 막소주의 정당으로서 엄격관리는 당의 타고난 내적 특징이자 영광스러운 전통이고 독특한 우세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항은 전례없는 용기와 정력으로 전면적인 종급치당을 추진하고 오만 기준과 오만 조치를 당 건설의 제반 분야와 각 방면에 구체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관철시켰습니다. 또한 엄격한 감도, 엄숙한 규율 집행과 정밀화 문책으로 각급 당 조직과 당원 간부들을 힘있게 인도하고 단속해 당을 관리하고 다스림에 있어서 느슨하고 해이하고 무기력한 상황이 근본적으로 호전되도록 추진함으로써 당의 자기 정화, 자기 완성, 자기 혁신, 자기 향상 능력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종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제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진행해서는 하는 막중한 역사적 과업이기에 당을 시종 일관 꾸준히 오막에 관리하고 다스려야만이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고 우리 당이 시종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강력한 용도적 핵심이 되도록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엄격하게 관리해야만이 기풍과 기강을 효과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엄격화를 첫 자리에 놓고 그 요구를 일관되게 관찰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당주항은 조항의 파란 규정을 제정하고 실행하는 것을 돌파구로 삼고 지속적으로 기풍과 기강을 바로잡고 못받기 정신으로 사풍을 바로잡으며 특권 사상과 특권 현상을 반대함으로써 장기간 막지 못했던 일부 나쁜 풍조를 막아내고 단인간 퇴치하지 못했던 일부 고질병을 퇴치해 기풍이 바른 당내 정치 생태를 부단히 형성하고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기풍 문제든 규율 문제든 모두 완고성과 반복성을 띠고 있으므로 확고히 틀어지고 꾸준히 힘을 기울여 정비해야만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엄격관리라는 기조를 확고부동하게 견제하고 조항의 파랑규정 정신을 꾸준히 관찰하며 사풍 문제를 지속적으로 바로잡고 문제들이 되살아나거나 형태를 바꾸어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문제를 다스림에 있어서 염전정서가 나타나는 등 현상을 단호히 방지해야 합니다. 기풍 건설의 지역별, 업종별, 단계별 특징을 파악하고 보편적으로 발생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심층적인 정비를 진행해 기풍 건설의 상시화와 효과 장기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당의 규율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당내 법규 제도 체계를 보완하며 지도 간부 특히는 고위급 간부들이 자신에 대한 요구를 엄격히 하고 맡은 바 책임을 엄격히 리행하며 관할 분야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독촉하고 규율 건설의 정치성, 시대성, 목적성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셋째, 엄격관리는 광범한 당원 간부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므로 반드시 엄격한 관리와 두툼 배려를 결부시키고 격려와 단속을 병행해야 합니다. 엄격한 관리와 두툼 배려는 고도의 일치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서 잘못을 징계하여 후일의 교훈으로 삼게 하고 병을 치료하여 사람을 구하는 우리 당의 일관된 방침을 보여줍니다. 기풍과 기강을 바로 잡는 것은 엄숙하고 엄격한 규율 집행과 법 집행 사업이자 어렵고도 치밀한 사상 정치 사업이기도 합니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감독해 당원 간부들에게 존재하는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제때 일깨워주고 해결해 그들이 착오를 적게 범하거나 범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진정으로 교육하고 구제하고 단합시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규율과 법률, 인정과 법률을 연결시키고 규율 및 법 집행과 정책 및 책략, 사상적 인도를 통일시켜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애초에 해결하고 제때에 귀뜸해주며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고 진땀을 흘리도록

0: 하이야할 뿐만 아니라 규율과 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당원 간부들이 잘못을 알고 고치며 진심으로 뉘우치도록 해야 합니다. 실사구시를 견제하고 사실 증거, 사상 태도, 규율과 법률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세 가지 구분의 요구를 진행해 모함을 받은 간부들에 대해서는 제때에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해주며 징계를 받은 간부들에 대해서는 추적 답방을 강화함으로써 정치적 효과, 규율적 및 법률적 효과, 사회적 효과의 유기적인 통일을 실현해야 합니다. 넷째, 당성, 당기풍, 당규류를 함께 틀어지는 방침을 견지해서 당원 간부들이 기강과 작풍을 바로잡는 가운데 당성을 강화하고 당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기강과 작풍을 바로잡는 자각성과 확고성을 강화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당성, 당기풍, 당규류는 하나의 유기적인 전일치로서 당성은 근본이고 당기풍은 당성과 당규류의 외적 표현이며 당규류는 당성과 당기풍의 중요한 보장입니다. 기풍을 바로 잡으려면 반드시 먼저 기강을 세워야 한다는 원칙을 견제해야 합니다. 기풍 건설의 새로운 특징과 새로운 성과를 깊이 있게 정하여 사풍을 바로잡을 때 대한 요구를 당규약 및 당규를 관련 조례, 존치, 규칙에 포함시키고 실천적 경험을 제도와 규범으로 승화시키며 집행을 꾸준히 틀어짐으로써 기풍 건설을 위해 당규를 장벽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사풍 문제를 바로잡는 것과 새로운 기풍을 수립하는 것을 병행하고 당의 영광스러운 전통과 훌륭한 기풍을 고양하여 당원 간부들이 자기 계주를 강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성 인식을 향상시키며 자각적으로 인민 대중과 한맘 한뜻으로 함께 일해 나가면서 영원히 효련적 연기를 유지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당성과 당기풍과 당규를 교양을 깊이 있게 전개해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당규약과 당규칙과 당규를 마음에 새기고 권력 범위와 최저선을 알며 탈율적인 요구를 내적 축으로 조난시키고 자각적으로 설선수범하고 모범 역할을 발휘해 당성 기반을 튼튼히 다지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1: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지금까지 엄격관리를 기조로 삼아 기풍과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공중앙판공청 공무원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사업을 한층 더 강화할 때 관한 의견을 관철 실시하고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적 항목 보호 단위의 동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보호관리 잠정 방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문화관광부는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적 항목 보호 단위 조정 사업을 조직해 전개했습니다. 이번에 389개의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적 종목 보호 단위에 대해 조정을 진행했으며 이외 3개 종목은 적합한 보호 단위가 없어 잠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포된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적 종목 보호 단위 조정 명단 중 조선족 관련 종목으로는 조선족 농악무와 조선족 학춤입니다. 올여름 광동성 심수시의 첨단기술 체험형 관광이 지속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저고도 배송, 지능형 로봇, 첨단 디지털 제품 등 몰입형 과학기술 체험 콘텐츠가 많은 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피서 플러스 첨단기술 체험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중국 관광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도시 관광문화 산업의 차별화된 새로운 매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양한 첨단기술 체험 콘텐츠는 해외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인기 방문 코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심수의 공원과 상업지역에서는 미단의 드론

적어도 배송 서비스가 일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약 60개 항공 노선이 다양한 도시 생활 공간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누적 즉시 배송 건수는 약 70만 건에 달합니다. 자동 리륙과 착륙, 장애물 회피, 배송 투입 등 지능형 운행 과정은 해외 관광객들에게 미래형 스마트 생활을 직접 체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곳곳에 보급된 무인 자율주행 택시는 외국어 음성 상호작용, 음성 차량 제어, 블루투스 잠금 해제 기능을 지원하며 안정적인 주행 성능과 높은 안전성으로 해외 관광객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할 인기 체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 최초의 로봇 매장 역시 높은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피아노 연주, 춤 공연, 커피 라떼 아트, 뇌파 제어 레이싱 체험 등 다양한 흥미로운 콘텐츠는 여러 국가에서 온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중국 로봇 기술이 실제 생활 현장에 적용되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수의 관광문화 콘텐츠 공급도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며 해외 관광객 수요에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지 여행사들은 공장 견학, 과학기술 단지 체험 학습, 혁신 전시관 관람, 3D 프린팅 체험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 맞춤형 과학기술 관광 코스를 출시해 비즈니스 교류, 학습 교류, 관광 휴양 등 다양한 방문 목적의 관광객들에게 적합한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해외 방문객 대상 첨단 기술 관광객 수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관광 현장에서는 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의 융합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광지는 다국어 AI 해설 서비스와 해외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디지털 휴먼 공연과 무형 문화유산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외 관광객들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중국의 매력을 몰입형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청도 해양 문화관광 열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를 온몸으로 즐기는 몰입형 해양 체험이 관광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청도 해상 관광객 수는 155만 3,9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23% 증가했으며 관광 수입은 1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률이 40.38%에 달했습니다. 해상 관광은 이제 단순한 문화 관광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넘어 청도 문화 관광 소비를 견인하는 핵심 성장 엔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 획일적이었던 해안 관광 방식은 완전히 변화하고 있으며 특색 있는 새로운 해양 관광 업종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며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청도는 넓은 해안선과 풍부한 섬, 어업 자원을 기반으로 해양 낚시 산업을 활발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낚시 체험이 가능한 어종은 50여 종에 달하며 연중 내내 다양한 낚시 체험이 가능합니다. 해상 야간 관광 체계도 모습을 갖추며 도시 야간 문화 관광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바닷바람과 조명, 음악이 어우러지는 독특한 체험은 청도 야간 문화 관광의 새로운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도는 지속적으로 해양 플러스 융합 발전을 추진하며 문화 관광 고객층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을 겨냥해 현지에서는 물놀이 플러스 과학 체험을 결합한 통합형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청도 과학기술관 워터파크와 4개의 해양 체험 학습 우수 항로를 기반으로 만, 교량, 습지, 철새 등 자연 인문 경관을 연결해 관광객들이 관광 과정에서 해양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 여름 방학 기간 심양
9.18 역사박물관으로부터 남경대 학살 생존자 기념관, 북경로국여협 중국이민항일전쟁기념관에 이르기까지 국내 각지의 항일전쟁 주제 기념관들이 관람객 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 청년층, 해외 관광객들이 전시관으로 들어서며 사료와 유적지 그리고 생생한 설명을 통해 항일전쟁을 료해하고 평화의 무게를 깨닫고 있습니다. 심양에서는 9.18 역사박물관의 여름철 관람 열기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7월 이후 입관 인원이 1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름방학 관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박물관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월요일 휴관을 없애고 매일 관람 시간을 연장해 누적 연장 운영 시간이 170시간에 달했습니다. 중국이민 항일전쟁기념관도 관람 성수기를 맞아 동일하게 관람 시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 기념관은 7.7 사변 89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관람범을 맞았으며 동시 하루 평균 약 6천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습니다. 최근 제7회 전국 소수민족 문예공연 참가작인 무극 영가가 북경 천교극장에서 공연됐습니다. 광주 가무극원이 창작하고 공연을 맡은 이번 작품은 경남 지역의 민속무용인 영가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전통 영가춤과 목조, 도자기 장식, 조주 자수, 철사 인형극, 조주 유지 등롱 등 무형문화유산 요소를 현대 무대예술과 결합해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쳐 가정과 나라를 지킨 중화 아들딸들의 마음을 담아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각 지역에서 도시 공원 녹지 봉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주머니 공원, 즉 소규모 공원 2,800여 곳과 도시 녹지 2,450km를 새로 착공하고 도시 공원 녹지 약 7,500헥타르를 개선, 확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공원 녹지의 개방 공유 수준도 꾸준히 높아져 잔디밭 약 24,300헥타르를 순환 개방했습니다. 아울러 각 지역에서는 공원의 봉사 기능을 더욱 확대해 도시 공원 내에 탁구대 등 각종 체육 운동 시설을 15,000여 개 추가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휴식과 운동 등 다양한 수요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2026 중국문학성전 상해 로신문학주가 개막했습니다. 2026년은 로신 선생 탄신 145주년이자 서거 90주년이 되는 해로 로신문학상 시상식이 영구적으로 상해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횃불 신생 문학의 길 코스는 로신공원, 북유해탄 강변, 내산서점 등 상해의 주요 로신문화유적지를 연결하며 로신이 상해에서 보낸 생활과 창작의 궤적을 그려내며 시민들을 위해 걸으며 감상하고 음미하고 몰입할 수 있는 걷는 로신문학사를 조성했습니다. 동시에 제3회 우리 주변의 글쓰기 대회 로신문학주 행사도 발표됐습니다. 2026년 상반기 연변을 찾은 국내 관광객은 연인수로 3,883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4.7% 증가했으며 관광업 수입은 464억 9천만 원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14.92%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연변은 고유의 자원 우세에 융합과 혁신을 더하고 차별화된 브랜드 IP를 구축하는 한편 대외 연결과 개방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새로운 체험 공간 창출, 대표 IP 강화, 문화적인 깊이 정립, 개방형 관광객 류입이라는 다각적 전략을 통해 연변만의 특색 있고 지속 가능한
고품질 문화관광 발전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변은 새 명소를 조성하고 체험 공간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신규 산업을 육성해 방문객이 잠시 들려가는 인증샷 명소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일상의 공간으로 바꾸고 처음 찾는 손님을 다시 찾는 단골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축제는 관광지를 무대로 삼고 문화를 영혼으로 충족시키는 결정체로 다채로운 형식과 높은 참여도를 통해 방문객에게 종합적인 융합체험을 선사합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네문화 중국행 오늘은 고대 마을에 살아있는 화서 산서성 진성시의 량호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미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고대 마을의 활화서 산서성 진성시 량호촌은 삼면에 산이 둘러서고 한면으로 물이 흐르는 자연환경이 아주 좋은 농촌마을입니다. 량호는 옛거리가 아늑하고 고건물이 즐비하며 문루가 웅장하고 옛 액자가 고풍스러우며 민풍이 순박하고 조각기법이 정교합니다. 특히 창가에 놓은 돌과 문턱에 놓은 돌을 망라해 돌이면 모두 정교한 조각물이어서 감탄을 자아냅니다. 량호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마을입니다. 천여 년 전에 당나라 때 곽씨와 전씨 두 가문이 이곳에 눌러앉아 동네를 형성했다고 해서 원래는 이름이 두 가문이라는 의미로 량호였는데 후에 두 량자를 어질량자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국내 고대 마을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양호촌이 태양산 속의 명청시기 마을 중 가장 대표적인 고대 마을로 중국 고대 마을의 활화석이라고 평가합니다. 후가와 서가, 동가, 태평가를 망가해 량호의 길에는 모두 모래를 깔아 배수가 원활하게 되면서 고건물의 보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량호에는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시설들인 철공소와 구리가공소, 은쇄공소, 방앗간, 염색집, 기름집 등이 있습니다. 량호에는 지금까지도 금과 은, 쇠와 구리를 가공하는 장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보루식 건물인 반룡채는 공간구도와 건축 양식에서 궁궐과 지방 특색을 한 몸에 모아 례법과 건축 기법을 교묘하게 접목했습니다. 북방의 대범함과 남방의 수려함을 갖춘 반룡채는 산서의 보루식 건물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룡채의 주요 건물로는 전시저택의 의미로 전부라고도 부르는 시랑부입니다. 시랑부는 문턱이 높고 문루의 지붕이 10여 층에 달하는 정문에서부터 웅장함과 높은 급별을 자랑합니다. 문루를 지나면 커다란 조벽이 막아서는데 벽돌로 쌓은 벽에는 기린과 바다, 꽃, 봉황, 장수의 산, 령지버섯을 망라해 장수와 복을 뜻하는 모든 것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좁고 긴 시랑부의 앞뜰은 높고 탁 트인 안채의 뜰과 대조적입니다. 앞뜰을 거쳐 소박한 안채의 문을 지나면 네모진 뜰에 이르게 됩니다. 그 뜰의 맞은편에는 굵은 기둥과 대들보의 화려한 목각물을 자랑하는 웅장한 건물이 솟아있습니다. 안채의 양쪽에는 역시 정교한 창틀 목각물을 자랑하는 별채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건물은 비록 오랜 세월 속에 색발해져 있지만 어젯날의 호화함과 찬란함은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시랑부는 공간의 질서감에 신경을 썼습니다. 남북향의 중심선상에 문과

서쪽의 복도를 거쳐야 합니다. 문루와 조벽, 홀, 안채, 정원으로 구성된 실왕부는 북방 대관문의 완벽한 저택을 형성하면서 삼엄한 등급 차별의 존비 귀천과 엄격한 보안 조치 속에서도 정원을 통해 즐거운 생활의 한 면도 보여줍니다. 량호에는 오래된 절도 많습니다. 량호의 절은 대부분 마을의 동남쪽에 모여 있습니다. 기원전 상해 황제, 상탕의 제사를 지내는 황왕궁, 관호의 제사를 지내는 관제묘와 오크관, 대왕묘, 문묘, 조사묘, 동산묘, 관음당을 비롯해 청색의 벽돌과 회색의 기와를 한 절들이 양호의 이채를 더해줍니다. 그중 가장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건축 특색이 가장 독특하며 규모가 가장 큰 절로는 1195년에 금나라 때 지은 오크관입니다. 주요 건물인 정전은 높이가 10m에 달하고 방 5칸 너비입니다. 둥글게 파워 형식으로 된 문은 원나라 유목민족의 특색을 다분히 보여주고 건물을 떠받친 돌기둥의 정교한 조각과 굵은 대들보, 채색의 벽화는 옛스러운 미를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상업이 번창한 양호에서 대부분 주민은 교육을 아주 중시했습니다. 집집마다 정문에 건 액자에서 어젯날의 교육열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마을에서는 많은 인재들이 나기도 했습니다. 양호촌은 물질 생활만 충족한 것이 아니라 정신 생활도 아주 다채롭습니다. 해마다 다양한 행사들이 연이어 벌어지는데 그중 정월 12회에 드는 행사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날이 되면 촌민들은 조상과 부엌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저녁이 되면 등불놀이와 철물꽃 피우기, 노래하기 등 다양하고 재미있게 유흥을 즐기곤 합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투르판 박물관은 신강위글 자치구 투르판시 고창구에 위치해 있으며 부지 면적은 1만 7천여 평방미터이고 건축 면적은 1만 3,291.3평방미터입니다. 투르판 박물관은 1989년 12월에 설립됐으며 2006년 9월 재건해 2009년 9월 26일에 다시 개방됐습니다. 투르판 박물관의 외관은 반원형이고 꼭대기는 서북에서 동남쪽으로 기울여져 있으며 외벽에 4개의 거대한 벽화를 설계했고 3층짜리 지상 건축과 지하실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투르판 박물관의 소장품은 대개로 35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에는 동과 철, 금, 은기, 화폐, 견직물, 목조, 회화 등이 포함됩니다. 2019년 말까지 투르판 박물관의 소장품 수량은 2만 637점에 달하고 그중 진귀한 문물은 892점에 달했습니다. 투르판 박물관의 진열에는 투르판 지구 통사 진열전, 화석 진열전, 투르판 출토 문서전 등이 있습니다. 투르판 지구 통사 진열전은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이래 툴판시에서 출토되거나 모집 채집한 문물들을 전시합니다. 이는 예전의 박물관의 문물들을 기반으로 한 것이지만 과거의 전시 형태를 돌파해 투르판 분지 4천년 역사를 강조했습니다. 전시된 문물은 풍부한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문물은 처음 전시되었으며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해 현대화 수단으로 새로운 전시 방식을 선보여 많은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전반 전시는 시간을 단서로 칼을 사용하고 불씨를 피우는 상고시대로부터 경제 번영을 실현한 서주 또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총 7개 단원 8개 부문으로 나누어 관광객들에게 투르판의 찬란하고 요구한 문화적 축적을 보여줬습니다. 전시는 주로 투르판 지역에서 발굴된 문물 323점을 전시했는데 그 중에 국가 1급 문물 16점, 2급 문물 24점, 3급 문물 18점이 있습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문물은 주로 채색 도자기를 대표로 하는 뚜렷한 지방 특징을 지닌 초기의 문물과 대량의 견직물 등이 있는데 모두 비단의 길에 전형적인 문물들입니다. 문서는 정보를 기록하고 의도를 표하는 중요한 문자 자료입니다. 투르판은 기후가 건조해 강수량이 적고 지하 수위가 낮아 지하 유기질 보존에 좋은 조건을 마련해줬습니다. 이러한 자연 우세로 인해 고대 문서들은 수천 년 후에 다시 빛을 볼 수 있었으며 투르판 문서의 역사는 16개 국으로부터 송나라, 원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기를 포함하며 문서의 종류도 편지, 계약, 불경, 옷, 처방전 등 수십 가지를 포함해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또 고대 사회생활의 여러 면을 포함해 관광객들이 고대 투르판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르판 출토 문서에는 계약과 적장부, 관부 문서, 개인 신찰 등이 있는데 이는 모두 위진 남북조 및 수당사를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고대 소수민족 문서는 소수민족의 고대 문자를 연구하는 진귀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2025년 12월 신강 투르판 박물관은 정식으로 소장 문물에 대한 3D 디지털화 수집을 가동해 2,000점의 도자기, 목기, 문서 등 문물에 대해 고정밀 디지털화를 실현해 보존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현재 투르판 박물관 소장 문물은 2만 점을 초과했으며 35개 류형을 망라했습니다. 이번 작업은 여러 대의 고화질 카메라를 이용해 다양한 각도로 촬영하고 AI 알고리즘 모델링을 통해 문물 정보를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속 온라인 3D 전시, AR 기술 응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문화 공감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